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요즘 말 한마디로 뭐 해줘 뭐 해줘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길 알려주고 음악 골라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숙제나 연구도 순식간에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뭔가 이 AI가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순간도 아주 얕게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리고 진짜 전문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뭐 편리하면서도 살짝 두려운 마음이 종종 듭니다. 너무 편하고 뭐랄까 너무 빨라서 사용자가 진짜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안 쓰고 살기는 힘든 세상이고 잘 쓰는 법을 터득해야죠. 바르게 쓰는 법을. 그 예전에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됐을 때도 이게 너무 편해서 무섭다면서 자기는 쓰더라도 정말 정말 진짜 나중에 쓰겠다는 지인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안 쓰겠다. 막 은행 어플 이런 거 보더니 너무 무서운 거라고, 이런 거 이렇게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저의 지인이, 글쎄요, 지금은 철철이 신모델 나올 때마다 아우 이번 제품은 뭐 어떤 거야? 어떤 게 달라졌어? 관심을 가져요. 편하니까, 다 쓰니까, 업무에 필요하니까, 안 쓸 수는 없지만 인생 대신 다 맡길 건 아니니까요. 적당히 잘 이용하면 편한 거고, 다 맡기면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놓쳐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송골매 세상만사, 건아들 젊은 미소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운전면허를 딴 지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지금도 자동차를 소유한 적 없고 운전대를 잡아본 적도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소도시 경주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대학 시절부터 줄곧 대도시 서울과 고향에 살고 있기에 개인 차량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여전히 소도시에 머물고 있거나 농어촌 지역에 살았다면 진작 승용차를 구입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유는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굳이 개인용으로 타고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버스와 지하철로 대도시의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조금 편하자고 승용차를 소유해야 할까? 하지만 이 역시 딸린 가족 없이 오랜 기간 1인 가구로 살아왔기에 익숙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아이를 등하교시키거나 가족과 자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용차가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생활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실천을 마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인 양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연을 보호하자, 지구를 살리자 같은 모호한 구호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인 말은 그 말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이나 가능한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자연이라는 말부터 너무 아득하다. 라투르는 이 아득함의 문제를 간명하게 짚어낸 바 있다. 자연을 지키자는 말에는 하품이 나온다. 영토를 지키자는 말에는 몸이 움직인다.

015B 수필과 자동차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박동수의 동료에게 말 걸기였어요.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세대 간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요.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사회는 요즘이 특히나 대화라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경험을 두고서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간혹 대화라는 게 가능하긴 한가 싶어질 때가 많아요. 저자는 상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이해를 위해서 나의 언어를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저자와 독자 사이, 또 남자 동료와 여자 동료 사이, 학계와 시장 사이에서 일하는 편집자는 언어들을 재배치하는 일에 아무래도 좀 더 능한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직업적인 능력이나 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내 언어를 다듬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서영은의 초록별의 전설 1부 끝곡으로 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귀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번 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장필순의 어느새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복수님 어서 오시고요. 아,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가 해야 될 인사를 먼저 해주셨네요. 그리고 은경님이 더위 안 타셨나요? 라고 너무 더워서 여름인 줄 알았어요. 5월인데 아직이라고. 그렇죠. 너무 덥고 뭐랄까 이러다가 언젠가는 정말 지금은 약간 정도의 어떤 차이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일찍 온 것 같은 느낌? 조금 늦게까지 있는 느낌 이 정도라면 말이 시가 될까 봐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진짜 막 교차되기도 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뭐 해외 토픽 이런 데서 어디에 진짜 막 눈도 잘 안 오는데 난생 처음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지고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저게 한두 번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돼서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말이 이슈가 될 만한 얘기는 안 해야겠네요. 안 해야 되고 어쨌든 너무 또 내일은 더위. 근데 이번 주는 한 4일 정도? 예, 현재 예보상으로 한 4일 정도는 기온이 조금 그래도 2자를 좀 달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유선님도 어서 오십시오. 바람구름님 일찍 오셨고요. 독수리님 한 주 시작은 노추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추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어서 오세요. 부산갈매기님도 반갑습니다. 많이 더워요라고 1396 쓰시는 분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회원님도 주말에 꼼짝 않고 있었어요. 움직이면 더워서 8월에나 할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셨는데 뭐 가끔 올해만 이렇게 5월에 이만큼 더워는 아닐 거예요. 근데 유난히 갑자기 확 뭐가 온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기상이변이 이미 좀 오래된 일이라 뭐랄까 좀 뜬금없는 그런 것들이 더위뿐만 아니라 추위도 마찬가지고 누운 비도 마찬가지고 있기는 있죠 종종. 근데 늘 종종 마주쳐도 반갑지 않고 잠시 이변이길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황금박쥐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아하 선물 잘 받으셨군요. 지난 주말에 영종도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글쎄 세상에 빨간색 아카시아가 핀 거 있죠? 아, 소영 씨도 레드 아카시아 꽃을 보셨는지요? 어? 아, 그래요? 아카시아 꽃, 이거 지금 사진 주신 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이걸 제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것부터 헷갈려가지고, 귀한 건가요? 보기가 힘든 건가요? 아무튼 사진도 주셨고, 6492 뒷번호 쓰시는 분, 꾸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연수입니다. 라고 이연수님 제가 이미 성함 등록이 돼 있네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고. 6402 쓰시는 분도 가족들이 다 더위 타는데 벌써 어찌나 불평이 많은지 속옷들을 인견으로 싹 바꿔야겠어요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긴 있나요? 막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에어컨 크림 막 그려놓고 저것만 입으면 더위는 싹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좀 낫겠죠 아무래도. 자 이번에는 산타나 에스무스 준비했고요. 바벨치의 에보니 아이스까지 두 곡입니다.

신림동 유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구칠이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대구는 아침부터 살짝 더워요. 윤영준님이 올해도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서울도 덥네요. 아침부터.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FR 데이빗 워즈 함께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이현수님의 신청곡으로 3부 시작합니다. 장미화, 안녕하세요.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은경님도 와 계시죠. 그리고 최성만님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거제로 납품 가는데 에어컨은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아니 이동하시는데 너무 덥지 않을까요? 일 보시고 어떻게 잠깐이라도 좀 수리라도 할 수 있으면은 빨리 고치세요. 날씨가 지금 이제 너무 더워져가지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실 때 이건 없으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1496 쓰시는 분 김선숙님도 반갑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침 일찍 아이고 좀 나아지신 것 같네요. 알타리 뽑아놓고 깔아놓고 절여놓고 다리 흔들면서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선풍기 꺼내놨네요. 라고. 네, 오늘도 같이 행복한 하루 보내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추억의 음악을 만나 추억의 사연을 만나러 가야죠. 장철웅의 느림의 미학 함께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025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코앞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요즘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어찌나 새끼줄이 빽빽한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엄마 로션이 똑 떨어졌다고 했더니 땡땡이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땡땡이가 누구냐? 우리 아들의 베프이자 저에겐 두 번째 아들입니다. 땡땡이 엄마와 저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고요. 객지에서 아주 눈물겨운 우정을 오래 나눈 사이예요. 언니네 사정으로 아이들 고3 때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는데 학교 문제도 그렇고 땡땡이는 그냥 우리와 살아보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잘 먹고 잘 자고 공부해서 둘 다 원하던 학교에도 들어갔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남학생들에겐 황금기나 다름없다며 어찌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요. 지금 땡땡이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집을 역시나 베이스 삼아 빨래도 들고 오고 먹을 것도 들고 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이 그런 땡땡이에게 엄마 선물을 부탁해 놓겠다는 얘긴 거예요. 우리 아들 참 제가 낳았지만 얼마나 뺀질인지. 어떤 분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게 그렇게 1년이나 같이 살기 쉽지 않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겐 대식구 DNA가 있나 봐요. 물론 이건 대식구에도 들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삼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아빠의 동생들이 그렇게나 많은 줄 알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삼촌들이 다 같이 학교에 가는 동급생이었습니다. 네, 우리 집 하숙생들이었어요. 워낙 한 식구처럼 편하게 지내서 하숙생들인 줄 몰랐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서야 알았어요. 마당이 아주 넓은 집이었는데 오빠들 아니 삼촌들이 돌아가며 세수를 하는 사이에 저는 이 삼촌 목마도 타고 저 삼촌 목마도 타고 아침부터 놀이동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커서인지 아들 친구이자 저에겐 조카 같기도 한 땡땡이가 1년 같이 살고 지금도 집처럼 드나드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진심으로요. 다행히 언니네가 일이 조금 다시 잘 풀리고 있어서 애들 군대 다녀오면 그때는 다시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내미는 진짜 엄마 로션 하나를 제 친구한테 떠넘길 것인지 심히 궁금해지네요. 이놈 어릴 때처럼 혼낼 수도 없고 아우 정말 신나는 노래들 신청해도 되죠? 더 블루 너만을 느끼며 이승철 소녀시대.

절대 안 놀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무리네요. 자, 오늘 전해드린 노래 이승철의 소녀시대,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 더블루 너만을 느끼며, 이 두 곡은 사연 주신 0251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고요. 이 사연이 그때 목요일에 주셨나? 5월 8일 직전에. 근데 이미 또 준비가 되어 있던 사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지난주는 못 들으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춤형으로 한 주 더 뒀다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공예월 쓰시는 분. 아, 우리 아들은 제 생각인데 이 뒤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4107 쓰시는 분이 아들이 로션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남겨주셨고, 0016 쓰시는 분도 아들이 뺀질이라고는 하셨지만 속깊은 뺀질일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반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은정님도 아들이 설마 그냥 있었겠어요. 어버이날 이미 지났는데 궁금하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아들의 친구이자 그 엄마들끼리는 친한 약간 친구 같고 자매 같은 그런 사이.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렇지만 맞아요. 사연 주신 분처럼 나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굉장히 그 좀 식구들이 적고 뭐 우리 옛날에 대식구 많던 시절에도 그 안에도 보면 나는 빨리 커가지고 이렇게 식구들 많은 집 말고 뭐 조용히 나만의 공간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막 가졌던 분들은 크면은 그렇게 빨리 독립해서 혼자 조용한 공간 찾고 막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게 잘 맞으면 커서도 어릴 때부터 경험해봤으니까 익숙하고 뭔가 북적북적한 게 좀 맞는 것 같고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것 또한 나에게 맞고 안 맞고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0251 쓰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 대식구 DNA 그게 이번에 뭐 좋은 그 어떤 작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그 언니분하고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 땡땡이가 정말 조카 같고 두 번째 아들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뭘 계산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 고3이고 아이까지 학교 전학 가고 얼마나 힘들까, 그냥 땡땡이는 우리랑 살아 라고 먼저 얘기하신 거잖아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을 우리 땡땡이도 아마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본가 오가듯이 빨랫감도 들고 오고 진짜 좋네요. 그냥 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과는 약간 예, 형제 같고 친구 같고 그렇게 지내고 좋네요. 후기 꼭 부탁드려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끝곡은 3부 끝곡은 김동률의 답장으로 전해드릴까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종지와 사운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권용섭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클리프 리차드의 더 영원스였습니다. 자, 37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문자를 주셨는데 예. 뺀질거린다는 아들 반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션 사왔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네요. 연속극 보는 줄이라고. 그러게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후기 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자로 지금 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6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권영섭님 잘 들으셨나요? 화장님은 이 시간 대구 26도랍니다. 따뜻합니다. 즐겨야겠죠. 라고. 지난주에 지인 가게에 대해서 제가 마친 거예요. 그때 이름이 소풍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식당일까 했었는데 서민적인 한식당이라고 국수랑 밥 종류, 찌개 등 음식 솜씨도 좋지만 인심이 후해서 반찬 가질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남는 장사인지 걱정이 될 정도로. 또 지인이라 더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그 어떤 친구분, 지인분의 정성이 이미 이 음식들의 제일 좋은 뭐랄까 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178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4160 쓰시는 분도 에어컨 고장나셨다는 분 빨리 고치세요. 우리 신랑이 에어컨 고장난 채로 일주일 타다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라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타면 안 됩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빨리 우리 어느 분이셨죠? 최성만님. 네, 최성만님 오늘 꼭 빨리 고치시길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니까요. 자, 차미수님의 신청곡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한 곡 들을까요?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였습니다. 0026 뒷번호 쓰시는 분이요. 우리 아들 고등학생인데 어릴 때는 엄마 껌딱지 아주 살갑고 애교도 많았는데 지금은 뭘 부탁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해줘요. 츤데레인가요? 하셨습니다. 아, 남편분이 좀 과묵하시다는 얘기도 써주셨는데 그러면 어릴 때는 아들이나 딸이나 보면 그냥 엄마가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좀 더 아이들에게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전부인 것 같은 우주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좀 이렇게 컸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이제 좀 컸다고 그러는 거야. 큰 거야. 왜냐하면 좀 약간 뭐랄까 부끄러운 것도 좀 알고 좀 쑥스러운 것도 알고 이런 걸 좀 가리고 이런 나이. 이후에 뭐 사춘기도 이미 와서 한참 왔다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먼저 들으신 노래는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였습니다. 2361 쓰시는 분이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이 노래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곡인데 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가끔 전해 드리는데 또 항상 모든 방송을 다 들으신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오랜만에 들으셨군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마지막 곡은요. 구창모의 희날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아 김정태님 네 지금 봤어요. 김장성님도 봤고 6932 쓰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유를 전량 수입해 쓰는 대한민국. 원유 공급이 멈추면 우리의 일상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유 수급 비상, 지금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근무시간 조정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섭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조명과 냉난방, 승강기 등의 불필요한 가동을 줄입니다. 일상에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을 차지합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전기차와 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합니다. 전력 피크타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차지합니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주유는 필요한 만큼만. 가짜 석유나 사재기 등 불법 유통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큰 에너지가 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천지의 일기처럼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땐 상쾌하고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땐 순하고 어느 땐 거슬린다고 하시면서 이것도 또한 인과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해서 천재와 같이 심상하지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데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고해가 한이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지영 산책.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과 이치에 따라 우린 자연의 변화를 겪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일을 겪을 때마다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면 중심을 잃게 될 텐데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무조건 흔들릴 게 아니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내 마음에 잡아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쉼없는 마음 공부도 필요하겠죠. 나에게 오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원불교의 용어와 상식을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픽키워드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원음 매거진 만나보는 월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오늘의 원소 픽키워드 만나봅니다. 창작성가 물같이 바람같이,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는 한없이 크고 넓은 부처님의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불보살의 자비와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불교인들의 공통적인 이상인 동시에 염원이 담긴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부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하고 견성 후엔 반드시 보림을 통해 내 마음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방이 한 집이고 사생이 한 몸이라는 신념으로 일마다 불공으로 일관해 모든 일에 대자대비가 나오도록 해야 비로소 사안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대자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대비 듣고 올게요.

현재 생활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초입교도 청년에게 정전 속 영육 쌍전법을 보여줬다. 그리고 감상을 물으니 이웃 종교에서 이것을 보면 싫어할 것 같다고 한다. 청년의 대답에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신 새 세상, 새 종교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과거에는 세관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로 시작하는 말씀은 과거를 떠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종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하게 한다.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도 반대로 찾지 않는 이유도 결국 더 잘 살기 위해서라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현 세상에 생활의 안정에 대한 감사와 유지를 목적으로 종교를 찾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는 뜻일 것이다. 바쁜 생활 속에서 여유, 마음의 평안 등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종교를 찾는 시간에 나만의 더 유용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종교는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나의 생활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종교다. 이것을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새 세상의 종교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 즉 살아있는 종교가 돼야 한다고 영육쌍전법에서 밝히셨다. 수도와 생활, 즉 사막과 의식주를 함께 어우르는 삶이 진리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초기 교단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증명하는 원불교 정신을 알 수 있다. 저축조합, 방언공사, 총부 건설 당시 엿장사 등 종교로서 경제적 토대와 함께 정신적 바탕을 이루어 나갔다. 정당한 도가 없이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 끝이 허망하다. 또한 생활을 등진 수도인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늘도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은 더 잘 살기 위해 풍진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정효천 교무님의 글 더 잘 살고 싶다면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둥근 빛으로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위클리 원음 매거진 만나볼게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위클리 원음 매거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교구가 지난 10일 어린이들이 성자의 삶을 배우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 법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올해 어린이 법문축제는 대종사님의 발길 따라 라는 주제로 대종사님 생애를 담은 대종사 십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교당 곳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를 방문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아 법문 로드를 따라갔는데요.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쉽게 배우고 재미있는 만들기와 간식 체험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법문에 젖어들도록 했습니다. 각 층에 마련된 코너를 통과할 때마다 어린이들의 성취감은 커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이 한데 모인 기회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설매제 자연휴양님 소중 봉고식을 올렸습니다. 원불교 서울교구가 휴양님 기증을 기념하고 마음공부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 봉고식을 거행한 건데요. 양평 용궁산 다락에 위치한 설매제 자연휴양님은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고 영성공간으로 성장시킨다는 대중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봉고식은 설매제가 원불교로 기증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경과복으로 시작됐는데요. 설매제는 기증자인 사업가 현철호 회장의 부친 때부터 갖고 온 소중한 터전으로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의 휴식을 얻길 바라는 기증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원불교 서울교구에 기탁되었습니다. 기증자인 현철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넘어 원불교의 무아봉공 정신으로 더 크게 쓰이길 바란다며 이곳이 모든 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경희 서울교구장은 설매제를 기증해 주신 큰 정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며 이곳을 자연과 종교가 어우러진 마음 공부의 전당으로 잘 가꾸어 지친 현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정신의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기증이 갖는 교단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수중 봉고식을 마친 설매제 자연휴양님은 향후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정비를 거쳐 일반 대중과 교도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본격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부터 1박 2일 동안 평화를 위한 사운드 힐링 축제가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는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소리로 어루만지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축제로 준비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깊은 소리의 울림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상생의 의미를 되새긴 시간이 됐는데요. 특히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걷는 행위에 집중하는 산책 명상이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도자의 차분한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이 땅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강사로 나선 강법진 교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감각할 수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기획했다며 원불교 성지인 영광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야외 테라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푸른 숲을 배경으로 가부좌로 앉아 눈을 감은 참가자는 고유한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깊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진 사운드 힐링의 시간은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싱잉볼과 거대한 공의 울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과 일반인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고 맑고 청아한 타악기의 소리를 들으며 몸의 긴장을 풀고 웅장한 울림에 마음속 깊은 불안을 씻어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참가자는 소리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축제의 마무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만트라 찬팅과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합장을 한 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각자의 마음을 모았는데요. 종교와 세대를 넘어 소리로 소통한 참가자들은 얼굴마다 가득 피어난 환한 미소로 세상으로 나아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원불교 중구교당이 일원가족 다함께 법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주위의 인연들을 챙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번 법회는 부모와 스승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고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자녀들을 챙기며 가족이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년 교도들이 주관한 일부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섬김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서울교당 원사운드 밴드가 축하 공연으로 이날의 축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가족 및 단별 게임을 통해 교도 간의 화합을 다졌고 특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고 성가 제목을 맞히는 게임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참신한 시도로 교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50일 서원 정진기도 해제식이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지난 50일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구교당 최원심 교무는 50일 동안 교당에 끊이지 않았던 기도 소리에 감사드린다며 기도를 통해 만난 온전한 나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섬김과 챙김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진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한 중구교당 교도들은 감사의 등불을 키워 지역사회와 각 가정에 따뜻한 은혜의 빛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회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이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 강의로 하고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공의 전국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불교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궁회원 양성을 위해 실제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뒷번호 2321 쓰시는 분, 아직 초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여름 같은 날씨네요. 세상을 물들인 초록잎들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참아냅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말에 보내다 보니까 날씨가 참 많이 더워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봤는데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도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온열질환과 또 식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뒷번호 4545 쓰시는 분, 원음의 소리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한 주의 시작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끝곡은 도영의 쉼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황주남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 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신만 떨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얼마 전 본가에 내려가 밤에 자려고 누워 불을 끄는 순간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야광별이 반짝였어요. 어린 시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야광 스티커 두 개를 사서 동생과 낑낑대며 붙였던 그 별이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조금은 바랜 듯한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바랬을지언정 누군가의 가슴에도 오래도록 마냥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별들이 있겠죠. 여기도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입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자고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청소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무심해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빛바랜 야광별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운 기억들이 반짝일 때가 있더라고요. 벽에 삐뚤빼뚤 그어진 키재기 흔적이나 오래된 책상의 낙서처럼 말이에요. 조금씩 잊히고 바래가는 줄만 알았던 마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 가끔은 그런 작은 확신이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이 되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늘 변함없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로 이 2시간 함께 채워가 볼게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은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문세윤 한해 주의 비행기. Yeah.
5: Yeah, yeah, yeah. 싹쓰리 in the house.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한해 문세윤 주의 비행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739 쓰시는 분이 오프닝 들으니 제 방 천장도 슬쩍 보게 되네요. 저도 중학교 때 붙인 야광별 아직도 불금에 희미하게 빛나거든요. 그때 같이 붙이던 동생은 벌써 애아빠가 됐는데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천장에 또 붙이시진 않았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붙이질 않았었지만 그 제 딸이 그걸 붙이고 싶어 해갖고 붙였거든요. 붙였는데 이제 자다가 그 계속 잘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자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양면 테이프의 접착력이 이게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다가 진짜 깜놀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 이마에 정동남 그 선배님처럼 딱 중앙에 예 예전에 그 포청천 아실까요? 아 또 너무 옛날인가요? 던싱 뭐 이런 노래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나왔던 고 딱 고기 위치에 별이 촥 별이 다섯 개 마냥 이렇게 별이 딱 붙은 거예요. 역시 나는 스타다 라고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소스라치게 예, 깼던 적이 있는데 하나씩 그렇게 떨어져서 예, 갑자기 악몽을 꿀 뻔했지만은 그런 또 추억이 저한테는 있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집 천장에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잘 붙어 있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잘 부탁드려요. 꾸벅. 오늘도 웃는 하루 만들어가 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뒷번호 4560 쓰시는 분은 엄청 덥네요. 확실히 여름이 와버린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수건들 삶은 코스로 빨아서 싹 널어놓았습니다. 섬유 유연제 향이 너무 좋네요. 바짝바짝 잘 마르겠죠? 집안일 다 하고 마시며 듣는 기분 좋은 12시는 낙원이 따로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유니크 섀도우의 오늘 빨래 맑음, 타루의 썸머데이.

유니크 섀도우의 오늘 빨래 맑음, 타루의 썸머데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6932 쓰시는 분이 오늘 무지 덥고 햇살이 뜨거워서 선크림을 많이 발랐더니 끈적끈적하네요.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네요. 출첵합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이 날씨에 기가 막힌 또 선곡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1부 끝곡으로 쿨의 해변의 여인 띄워드리고 찐덕거리는 피부를 한번 잘 흡수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1부 끝곡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Let's go.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소연의 당신 생각.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떨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트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6827 쓰시는 분이 주말에 남편이랑 대청소를 하다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손편지 한 상자를 발견해서 어머나! 지금은 뱃살 나온 아저씨 아줌마지만 편지 속에 저희는 참 풋풋했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해줘야겠습니다. 어머나! 사랑이 넘치는 집이네요. 아, 너무 좋네요. 연애 편지를 그렇게 또 잘 이렇게 간직하셨군요. 아, 참 좋죠. 이런 거 찾아보면 참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엄마의 일기장, 뭐 아빠들은 일기장을 대부분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엄마의 일기장 이렇게 보면 아, 참 그때 엄마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서 저도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라기보단 기록지 같은 거였는데 아, 시나 이런 거 쓰시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막 그런 썼던 것들이 우리 집 책꽂이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 아, 엄마는 진짜 이 그 이런 문학 소녀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애 편지는 예, 참 풋풋하네요. 그쵸? 전호성님께서 희연님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입니다. 신청곡은 이명주의 청계의 바람이 되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날을 또 기억을 해야죠. 그럼요. 뒷번호 015 쓰시는 분은 희연씨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은 모든 20살 청년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가끔은 두렵고 서툴겠지만 그 나이 때만 누릴 수 있는 반짝이는 청춘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모두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도 성년의 날이군요. 예, 성년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오늘이었네요. 아, 성년의 날을 맞은 20살 청년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뒷번호 5165 쓰시는 분은 오늘 점심 메뉴는 제 소울푸드인 김치찌개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와 달달한 희원 DJ 목소리가 더해지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다들 맛점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제로베이스원의 바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910 쓰시는 분이 연차를 내고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는 기차 안입니다. 희원씨 오프닝 듣는데 꼭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요. 얼른 가서 부모님도 보고 싶고 오래된 제 방도 들어가 이곳저곳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을 살펴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한번 오늘 방도 천천히 둘러보시고 부모님과도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뒷번호 0762 쓰시는 분이 오늘 결혼 10주년인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독박 육아 중이라 울적했는데 오프닝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라디오가 있어 외롭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10주년을 또 굉장히 축하드리고 출장이 갔지만은 아, 10주년 10년차 정도 되시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1년을 있어 보니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5년차가 됐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하고 약 10년차가 되면 너도 너 나도 나 라고 각자를 좀 즐길 수 아는 또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연차라고 해요. 네, 이제 진짜 받아들임, 내려놓은 받아들임. 그렇기 때문에 아, 뭐 10주년이니까 이렇게 예, 축하할 날이니까 나를 위해 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독박 육아 중이시라고 했죠? 아, 그렇다면 아이와 혹시 함께 듣고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야, 오늘은 엄마 행복할 수 있게 계속 울지 않으렴. 계속 울지 않을 순 없겠지만은 조금만 울어줬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안아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예, 그런 얘기 한번 슬쩍 올려볼게요. 뒷번호 2138 쓰시는 분께선 오늘 성년이 된 모든 청춘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아주신 5월의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니까요. 이 날을 평생 기억해야겠죠. 그럼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곽진원의 나의 5월.

곽진원의 나의 5월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8103 쓰시는 분이 오늘 20살이 된 조카에게 향수를 선물했어요. 이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향기를 채워갈 조카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이모가 늘 응원할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이모가 있다는 건 참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카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20살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스피커의 투나잇 띄워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이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은요, 딥펑스의 비바 청춘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추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고개요. 진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까지 넘어가 볼게요. 수지. 진심과 배우 수지가 키워드입니다. 뭔가 알 것도 같은데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쌍문동 아이들의 해화동.

쌍문동 아이들의 해화동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곡에까지 넘어봤죠. 첫 번째 곡에는 진심이었고 두 번째 곡에는 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곡에는요. 봉숭아물. 예, 봉숭아물이고 이어지는 네 번째 곡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니다. 과연 진심과 수지에서 살짝 건드려졌다라면 봉숭아물과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네 가지들과 어떤 관련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리는 동안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시도에 가보자 도영의 안녕 우주 띄워드릴게요.

시도의 가부자, 도영의 안녕 우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곡에 진심이었고 두 번째 곡에가 수지였어요. 세 번째 곡에가 봉숭아 물에, 네 번째 곡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나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 넘어가 볼게요. 영화 클래식 건축학개론 번지점프를 하다 등등. 아, 뭐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만약 모르시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문제 맥락을 못 찾으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빼고는 다 드렸어요. 거의 뭐 답이라고 해도 예 상관없을 만큼. 정답 아시는 분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까지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자, 오늘 첫 번째 곡에부터 다섯 번째 곡에까지 잘 넘어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첫사랑이었죠. 첫사랑. First Love까지 정답으로 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사랑하면 그 기준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그대로 첫 번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심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 첨가가 된 것이냐 했을 때 뭐 다들 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사랑을 첫사랑이라는 의미를 두지 않나라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첫사랑의 정의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뭐 누군가에게는 그게 짝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너는 아빠 나는 엄마 하면서 소꿉장난하던 시절의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첫사랑의 첫사랑을 영화에서 가장 현실화시켜놓은 연예인이 바로 가수 겸 배우인 수지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뭐 지금까지도 달고 있죠. 아주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더랬죠. 봉숭아 꽃물을 손톱에 들이고 첫눈이 올 때까지 그게 남아있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손톱에 물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요즘에 들었던 걸로는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벚꽃이 떨어질 때 그 꽃잎을 잡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튼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사랑의 콩깍지는 너무나도 강했고 미화는 심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힘든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을 맞춰주신 뒷번호 0314 쓰시는 분 정답 첫사랑 네 번째 곡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100% 확신을 했어요. 제 첫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억 초편에 야광별처럼 남아있답니다. 하지만 야광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확실하네요. 그쵸? 뒷번호 8750 쓰시는 분 정답은 첫사랑 영화 클래식이랑 건축학개론을 봐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인생 영화예요.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아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뒷번호 4911 쓰시는 분 정답은 첫사랑 어릴 때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물 안 빠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손톱이 자랄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모르겠어요. 5월의 싱그러운 날씨만큼이나 풋풋했던 추억이네요. 뒷번호 2113 쓰시는 분 첫사랑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두기로 해요. 뒷번호 5848님 정답은 첫사랑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물 없어지지 않으면 첫사랑 이루어진대서 어린 시절 해봤는데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얘기로 이렇게 정답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으로 손디아의 첫사랑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옵니다.

0: WBS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2: 버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소름아 물렀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곳. 기분 좋은 12시로 마음을 넣고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캐치송. 오늘은요 세븐틴의 썬더, P1 하모니의 유니크, 몬스터 X의 파이터 띄워드립니다.

세븐틴의 썬더, 그리고 P1 하모니의 유니크 몬스터 X의 파이터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김은전이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살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뒷번호 3905 쓰시는 분이, 지난 주말에 때이른 더위 핑계대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누워서 아이스크림만 몇 개를 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푹 쉬었는데도 월요일이 되니까 왜 더 피곤한 걸까요? 희원 씨 목소리로 정신 번쩍 들게 야단 좀 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렇다면 어떻게 야단 좀 쳐드려요? 3905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월요일입니다. 지금 아직 5월이 남았다고요. 이게 우리 정신이 이래도 만약에 안 차려주신다, 카드 내역 좀 보세요. 정신을 차려야 될지 아니면 내가 안 차려도 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번쩍 드시죠? 예, 그렇다면 됐습니다. 뒷번호 9043 쓰시는 분이, 배달 전문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예요. 월요일 점심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이제야 숨을 돌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희원 씨 목소리 들으니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감사해요. 요즘 또 이제 덥고 또 야외에 나가서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배달 요 전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이 시간에 바쁠 시간이잖아요. 쉼 없이 일하시는데 라디오 듣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좋은 음악 들으시고 그리고 커피도 좀 한 잔 드시면서 네, 그렇게 피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0154 쓰시는 분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초등학교 때 매일 사 먹던 피카땡 돈가스 냄새를 맡았어요. 문방구 앞을 지나는데 불현듯 그때 그 시절 친구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혼자 피식 웃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문방구를 문구점을 지나가면서 또 추억에 젖으셨군요. 그게 참 그때 먹었을 때 맛있었어요. 그쵸?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헤이즈의 마지막 너의 인사,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0: 헤이즈의 마지막 너의 인사,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129 쓰시는 분이 주말에도 스터디 카페에서 씨름을 하다 밤늦게 들어온 고3 아들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제도 말 한마디 걸면 예민해질까봐 야식으로 조용히 깎아놓은 사과 접시만 밀어 넣어주고 왔네요. 오늘 아침에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등교하는 아들 가방에 비타민 하나 챙겨 넣어뒀습니다. 아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엄마 마음은 네가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수험생과 엄마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역시 이런 엄마의, 믿어주는 엄마의 아들은 얼마나 잘 크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짝 스매시가 하면서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너는 왜 고3 아니니? 라고 이런 아이들도 어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는데, 아, 이런, 아, 제가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럴 때 본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저렇게 고3이 됐는데도 늦게 일어나는 거니? 나는 어땠는지 우리가 반성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잘 컸을지, 잘하고 있는지, 네, 문자만 봐도 알 수 있네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은 희원씨 오늘 날씨가 정말 눈부시게 좋은데 햇살은 뜨겁네요. 점심 먹고 회사 앞 공원 앞에 한 바퀴 돌았는데 초록 나뭇잎들이 반짝이는 게 꼭 천장에 붙은 야광별 같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좋은 선곡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분 좋은 12시 끝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기니 여쭙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친 원타원 박원국 영가를 추모하며 역삼교당 훈산 신효영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정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시간 그래도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명규입니다. 비우자.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방금 들으신 이 노래,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로 기억하시나요? 네. 이명주의 노래였습니다. 그 뭔가 이제 노래의 느낌이 이 같은 가수의 노래라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죠. 예. 월요일에 어떤 기분으로 들으셨습니까? 또 목소리에 의해서도 내가 그 느껴지는 그 기분에 따라서 그 가수의 느낌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하게 모든 걸 비우자라고 했지만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진성입니다. 기도합니다.

0: 아, 거시기들 안녕들 하십니까? 예, 거시기 이자 왔어요. 오늘은 우리 동네 작은 식당에 아주 거시기한 비밀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것이냐, 그 어느 날부터 이 백반집 사장님이 매일 오전 11시가 되면은 가게 앞에다가 거시기 도시락 3개를 딱 거시기에 내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행여나 거시기 할까봐 누구나 가져가셔도 되는 거시기한 나눔 도시락 요렇게 딱 써붙여놓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거시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거시기한 손님들이 사장님 도시락 10개요 하고 미리 돈을 사정없이 거시기하면서 예, 미리 내서 결제를 하는 그런 거시기한 현상이 있었다고 거시기합니다. 이 고마움을 전하는 분들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작한 건 작은 도시락 3개뿐이었는데 참말로 거시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다정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메아리가 아니겠습니까?
1: 권윤경 인생 역전 강진 세월아 구루마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렸네. 걸고 돌아 돌아보니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강유진 춤추는 강대로 출발합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주말 행복하셨는지 다시 한 주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경남 창원 변재인 씨 일주일이 즐거운 게 월요일이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다고요. 세경 씨 들어오셨고요. 이준호 씨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한파승 조은혜 가요세석과 함께 달려봅니다 하셨고요. 일산 수산나님 눈이 새끈새끈 따가웠어요.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시작해봅시다. 신나는 곡으로요. 김혜성 씨 한 주 시작 월요일 오늘도 멋진 방송 최고의 방송 함께 하신다고요.

김시아 사랑이란 들으셨습니다. 송영아 씨 좋은 예가 세상 한주 시작됐습니다. 한 주를 멋지고 신나게 시작해봅시다. 욕실 청소하고 허리 아파 누워있어요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 오늘 또 화창한 초여름 날씨입니다 하셨네요. 전주 현동순 씨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나왔어요. 신나게 라이딩하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최영아 씨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툭 털고 일어나 하이랑입니다.

화이령 특 털고 일어나 였습니다. 서울 대림동의 김인선 씨, 재미있고 유익한 가요세상, 조은영의 가요세상, 오늘도 무척 더워요 하셨고요. 이현수 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우전 씨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미숙 씨, 파랑송우님, 새로운 한 주 시작입니다. 활기찬 오후입니다. 어서오세요. 윤찬, 폼나는 인생. 엄마가 사는 곳인가.

윤천의 봄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초여름 날씨고요. 예. 세월 열차부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모란동네 오늘이 젊은 날까지 많은 곡 주셨어요. 오늘이 젊은 날입니다. 김용님의 노래.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그것이 바로 덕이니라.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 혹시 화분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화분에 이제 뭐 식물을 키우다 보면 참 이게 신기한 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볼 때는 도통 자라는 것 같지 않아서 살아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어느 날 문득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두색 새순이 쏙쏙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만의 속도로 부지런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조바심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는 중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간도 자라느라 수고하고 있는 마음 좀 달래볼까요? 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신청하십시오.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하동군이에요. 오늘도 웃고 가자. 현자, 꽃은 피는데.

가사로 맞는 이야기 제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잊는 것 같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젊은 날에는 몰랐다. 평범하게 지나가던 밤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될 줄은. 비 내리는 날에 오래된 다방, 희미한 담배 연기 사이로 흐르던 색소폰 소리, 괜히 멋을 부리며 웃던 사람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조금 느렸고 조금은 서툴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다. 세월은 흘러 사람도 변하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있다. 돌아갈 수는 없어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 그래서 사람은 문득 옛 노래 한 곡에 오래된 기억을 꺼내본다. 전문 날 사랑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처럼 세월을 견디며 나처럼 가끔은 지난 날을 떠올리고 있을까? 그 생각이 밀려오는 밤이면은 괜히 가슴 한쪽이 허전해진다.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화려했던 청춘도 아니고 뜨거웠던 사랑만도 아니다. 그저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지나간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마음, 어쩌면은 그것이 사람을 끝까지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빗소리와 함께 오래된 노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때 분명히 내 안에 있었던 그 낭만에 대하여.

대구의 최영아 씨가 박우철의 빛의 간명 장면에 조약돌 사람 많은 곡들을 주셨어요. 강희연의 그냥 가면 어쩌나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혜성사랑 엠마님께서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되나 봅니다. 햇볕이 너무 따갑네요. 선크림 꼭 챙기십시다. 오늘은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이다래 씨가 월요일이 되면 5일 동안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한다는 마음이 그저 반갑고 행복합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이해란의 애란화 주셨고요. 주말 어찌 잘 보내셨습니까? 상처 한 장으로 얼굴 덮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얼굴 딱 덮으면 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얼큰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편이어서 올해 텃밭에서 기는 상추에 씻다가 한번 놀래고 먹다가 또 한번 놀랬지 뭡니까? 갑자기 장난기 발동해서 밥 먹다 말고 한컷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멋진데요. 자,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 공기는 묘하게 설레인다라고 하셨어요. 충남 서산의 유상욱 씨가 그냥 가면 어쩌나 듣고 싶어요. 이종대 씨, 여름이 빨리도 찾아왔습니다. 많이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세미 씨 들어오셨고요. 이성낙 씨 들어오셨습니다. 강희연입니다. 그냥 가면 어쩌나.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추억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퀴즈를 맞추는 겁니다.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고 그리고 상품도 받고. 예. 번호 아시죠?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다녀오실 때는 다 다녀오시고 나중에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가셔야 되겠다. 네, 장민의 조약돌 사랑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촉품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존영아의 세상 3부 첫 곡은 김혜림의 디디디였습니다. 네. 디디디 전화번호가 있었죠. 네. 월요일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인데요.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 오늘은 동전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급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얘기인데요. 그 시절에는 전화 안 통하려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공중전화 박스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공중전화 박스를 보면은 그 각기 다른 전화의 그 표정들이 있습니다. 초보는 돈 띄워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헤어진 그 여자친구 때문에 좀 눈물이 글썽거리나, 뭐 저분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각기 다른 표정을 볼 수 있었던 그 전화 박스. 동전 받고 들고 기다리고 뒷사람 눈치 보면서 짧게 통화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집에 전화라도 걸면 누가 받을까 더 떨렸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미덕도 있었습니다. 동전이 남으면 그냥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악착같이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전화를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 오늘 또 이 노래 세 곡 들으시면서 추억 속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
1: 자,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뭐 전화에 관한 노래들 쭉 전해드렸습니다. 남진의 노래 사랑의 공중전화. 초창기 때 노래이기 때문에 남진 씨의 목소리가 이제 젊은 목소리죠. 김수철 씨, 예, 한참 뭐 그 내일도 부르고 그 젊은 그대도 부르고 뭐 그랬었죠. 리틀 빅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나 씨는 요즘 다시 예, 역주행을 하는 전화받아. 이 노래는 이제 그 중국 동포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중국 쪽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노래입니다. 자, 전화 한 통에 보고 싶은 마음을 다 담던 시절. 자, 문제들입니다. 문제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은 이 문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공중전화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공중전화는 답을 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공중전화에서 말이죠. 동전 대신에 사용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주 어렵죠. 보기 드립니다. 1번 학생증. 예, 학생증을 대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요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자, 2번 아주 어렵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예, 다 공중병원에 그게 아니고 예, 공중의 도덕적 부분들을 가지고 전화를 사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3번은 예, 이거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면 전화 거세요. 예, 공중전화에 그 문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4번은 말이죠. 최진희 씨가 불렀던 노래 눈물의 승차권. 4번 승차권. 예,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공중전화에서 동전 대신 사용하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학생증, 2번 공중전화 카드, 3번 주민등록증, 4번 승차권입니다. 정답도 좋지만 말이죠. 공중전화에 얽힌 추억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전화했는지 또는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던 기억, 좋아하는 친구 집에 몰래 전화했던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뭐 전화를 통해서 아버지 목소리 흉내 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 말이죠. 요즘은 말이죠. 영상통화까지 하는데 그때는 공중전화 카드 한 장 뭐 부자였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말이죠. 자, 노래는 그 봉선화 연정 한 곡 전해드리고 봉선화 연정 네 그리고 그 김연의 예, 고창에서 왔어요. 이 노래를 한양님은 맨날 김연 씨의 노래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곡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자, 정답 주신 분들은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답 주실 분들, 이 노래 끝나고 4부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 추억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혁의 뚱뚱이 신청하신 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0: WBS FM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자, 공인전화 박스가 아니고 공인전화 부스요, 부스. 아, 그렇죠. 예, 부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2번 공인전화 카드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재밌는 부분들 몇 분 읽어드리고요. 공중전화 시절 전화번호 10개 정도는 넉넉히 외웠는데 지금은 아들 아내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하네요 라고. 그렇죠. 좀 서글퍼지죠. 네. 그리고 인천의 이종행 씨가, 전화는 아고픈데 동전이 없어서 남이 통화 후에 남은 잔돈이 있으면 친구들과 서로 하려고 싸우던 시절, 덥다 더워 바람은 부는데 뜨거운 바람만 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언제 다 배달한다냐 라고 보내주셨고요. 군복무 중에 소신자 부담으로 많이 했죠. 그때 월급이 조그만해서, 예, 그랬다고. 뚱땡이, 예, 잘 들으셨나요? 김정수 씨 노래 신청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새만금의 오뚱이님이, 예, 마음은 급한데 카드를 아무리 꽂아도 통화가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땀에 젖어가지고 자숙이 문드러졌어. 신청곡 군산항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부산 1177 애청자님, 공중전화카드 이 말만 나오면은 우리 남편 몇십 년 전에 공중전화 박스, 예, 부스에서 공중전화 걸고 지갑을 그 위에 두고 나온 일이 생각난다면서 꼭 이 말을 전합니다. 남편이 장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갑에 돈이 6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아, 속상합니다. 예, 지금 생각해도. 네. 아이고, 그때 60만 원이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주려고 갔는데 또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네. 대구의 김은주 씨가요,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잘생긴 옆집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공중전화를 여러 번 사용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추억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서른도의 귀여운 여인, 보고 싶다, 내 사랑, 듣고 싶어요. 서른도 씨 노래만 주셨군요. 삼성동 박은자 씨가, 잠실 동생 내 아파트 와서, 예, 그 저 탕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예, 좋은 여가 세상 있어 행복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파란수국님이, 공중전화 카드로 전화를 하면 더욱더 길어졌던 공중전화줄, 그 옛날 까마득한 추억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다시 돌아가고 싶은 20대요. 예, 현실은, 네, 정답 맞춰서 상품 타고 싶어요. 김순금씨, 예, 예전에 사용했던 전화 공중전화 카드가 골통 품으로 집 서랍에 8개나 있어요. 예전에는 이 공중전화 카드가 광고가 됐어요. 저희 방송국 개국할 때 그 KT라고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전신전화국에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해서 그 선물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가 벌써 27년이 됐네요. 윤영희 씨가 집시인생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공중전화로 친구 가족들한테 많이 전화를 했었죠 하셨고요. 쭉 주셨는데, 공유전화 카드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일찍 집을 떠나서 시내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전혀 적혀있던 공유전화 카드 한 장 들고 네모 박스 안 공중전화에서 부모님께 전화하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사용할 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감되던 카드였는데 혹시 통화가 빨리 끊길까 숫자 하나 누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에 참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샤브리나님, 그랬었죠. 네, 진혜성의 노래 듣고 싶다고 주셨고요. 염성곤 씨, 올해 업무가 많아서 늦은 출석이라고요. 최영아 씨가 옛날에는 전화 보급이 많지 않아서 방송으로 희망곡으로 안부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전화 대신에 방송이요. 대단했습니다. 공진전화 박스 앞에서 줄 서서 조바심내면 기다리던 그때 그 시절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을 함께했던 공진전화 2번 전화카드 하셨고요. 옛날에는 전화 보급이 많지 않아서 방송으로 희망곡 안부를 적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전화기가 전화를 하다가 교환분하고 연결이 돼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어디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바로 전해 드릴 분은 말이죠. 부산의 1177 애청자분 하고요. 샤브리나님, 그리고 네, 일단 이 두 분, 그리고 네, 새만금 오뚜기님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드립니다. 자, 미소린의 서계모, 영암의 집시인생 전해드릴게요.

네, 전해드린 노래들 그 전에 발표를 해드렸는데 주소 보내주시는 분들 부산 1177 새만금 오뚜기님 샤브리나님 세 분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 당첨 너무 감사드립니다. 퀴즈도 풀고 추억도 소환해 주셔서 더욱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테스 형 들었습니다. 가고빠가 부르는 연분홍꽃 바람 불면 전해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고요. 내일 가고빠와 또 한 분이 생각이 잘 안 나는군요. 나래님 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차분해집니다. 차분한 오후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척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love.
1: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 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 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부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 가스 폭발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캔은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다 쓴 부탄캔은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유가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1980년 5월, 그 참혹했던 광주에도 빛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폭력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품어안는 어머니의 역할과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보루 역할을 했는데요. 십자가를 든 신부님과 목사님, 가사를 걸친 스님과 법복을 입은 교무님은 아무런 벽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5월 22일에 결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 성직자들이 대거 참여해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설득에 나선 일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은 역할인데요. 당시 종교시설들은 계엄군의 총칼을 피해 찾아온 시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의 비빔밥처럼 어우러지는 나눔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개신교 목회자들은 성명을 통해 신군부의 폭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구속자 석방을 외치는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중재자, 치유자, 증언자, 그 참혹했던 광주에서 빛난 종교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안치환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종교인들도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앞에 시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시민수습대책위원회라는 둥근 울타리를 만들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종교시설들은 다친 이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이 되었고 계엄군에 쫓긴 청년들을 숨겨주는 자비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숨 걸고 세상에 진실을 알린 증언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선배 종교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종교인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민중들 곁에서 중재의 역할, 치유의 역할, 정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7대 종단 평신도들이 교류하고 있는 단체의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한국사회의 화합과 평화,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대국민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과 25일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상생 나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교도를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현 전 청운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이기에 우리 선배들은 그토록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걸까? 약 9일 동안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는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 2,100여 명 등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처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않고 이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적 정신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다시는 그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평화 공동체를 꿈꿔본다. 그렇습니다. 무력으론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5.18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폭력은 안 된다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에는 무력으론 참다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과 무력으로 어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요. 오직 심지를 바르게 제도해야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오나니 우리는 항상 구호사업과 제도사업의 양면을 쌍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유교 경전 공자 가오에는 구부러진 활로는 관역을 맞출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화살로는 관역을 맞출 수 없듯이 삐뚤어진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활을 쏘는 것은 군자의 마음가짐과 같으니 정곡을 잃었다면 돌이켜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구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누가복음에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으로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음은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인과품에는 천지 만물은 다 무력을 두려워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삼매화가 식당에서 육물을 썰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고 물으시기를 그대는 도산지옥을 구경하였는가? 삼매화가 사례기를 구경하지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마 위에 있는 저 고기가 도산지옥에 있나니 죽을 때에도 도끼로 찍히고 칼로 찢겨서 천포만포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사다가 또한 집집마다 그렇게 천칼 만칼로 썰어대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렇습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봐야겠습니다.

0: 오늘의 방공부막으로 피아노 치는 소녀의 여름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나선 인물입니다. 민주화운동 이후 2년여의 수배 생활을 이어가다가 체포되어서 수감이 되는데요. 그때 원불교 교무님들을 만나서 원불교의 평등사상과 생명존중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옥중에서 정식으로 입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옥중에서 진실규명과 감옥 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영면에 듭니다. 이후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에서는 그의 기일마다 교당에서 추모 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는 5.18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이어가는 민주화 광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원불교에 입교를 한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나선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류동훈, 2번 박관현. 1번 류동훈, 2번 박관현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나섰고 체포돼서 수감 중에 원불교 교무님들을 만나 정식으로 입교한 네 교도님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원불교 창작성 광곡 듣고 가겠습니다. 로베시티입니다. 어두운 길 혼자 거닐 듯.
1: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0: 종교 넘어 아하.
1: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7대 종단 평신도들이 교류하고 있는 한국사회 평화협의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7대 종단 평신도들이 한국사회의 화합과 평화,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상생 나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교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김용현 전 청원 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재가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현재 한국사회평화협의회 공동회장직을 맡고 활동하면서 종교간 화합과 상생,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7대 종단 신도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자, 회장님은 원불교 교도들을 대표해서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서 우리 7대 종단 평신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활동하신 지가 꽤 되셨죠?
2: 네, 그렇습니다. 원기 105년에 원불교 청원회장을 맡으면서 한국사회평화협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까지 약 7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대 종단 신도들과 교류하며 종교 간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7대 종단을 대표하는 대표 회장직을 맡아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네. 예.
2: 서로 종교는 달라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이웃 종교인들과 교류의 경험이 쌓인 만큼 친분도 더 두터워졌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7대 종단 신도분들과 여러 해 동안 함께 만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종교의 형식과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보다는 존중과 공감이 커졌습니다.
1: 네.
2: 또 활동을 함께 이어오다 보니 개인적인 친분도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교 간 교류를 넘어 서로 안부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자 종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는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회장님은 이웃 종교인들을 만날 때 좀 어떤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2: 네, 저는 7대 종교가 이름과 전통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진리를 향한 믿음과 사람을 위한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인들을 만날 때에도 다름을 먼저 보기보다는 서로의 공통된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벽을 세우기보다는 둘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먼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신뢰와 우정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진리는 하나이기에 아마 우리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확립하고 이웃 종교인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난달 24일과 25일에는 우리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상생 나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건 어떤 토론회였습니까?
2: 네, 지난달 24일과 25일에는 1박 2일로 상생 나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국립기념관을 방문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어서 2020년도 이웃사랑 실천 활동에 대한 각 종단의 계획 발표와 의견 나눔도 진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 또 종교인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번 인천 연수구 한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김치 나눔 사랑 실천 계획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 아, 예.
2: 예,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나누며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각 종교별로 이제 평신도들을 선출해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2: 예, 예.
1: 원불교에서는 좀 어떤 교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셨습니까?
2: 예, 이번 상생 나눔 토론회에서는 원불교 재가단체 협의회 중심으로 함께했습니다. 재가단체 협의회는 각 단체장들과 함께 공공의 교도님 세 분, 여성의 교도님 세 분, 그리고 청원의 교도님 세 분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구성원들뿐 아니라 일반 교도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웃 종교들과 교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네.
2: 함께 배우고 소통하면서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 네, 이 상생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정신이고 역할인데요. 종교인들이 서로 어떤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 배우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의견들을 좀 나누셨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갈등으로 많아 지쳐있는 만큼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일회성으로 돕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나눔, 시스템과 공동실천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1: 네.
2: 또 종교는 다르지만 생명 존중, 공동체 회복, 청소년 인성 교육, 환경 보호 같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함께 합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네.
2: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 자체가 평화의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된 자리였습니다.
1: 네. 각 종교마다 그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또 활동 분야가 또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을 보면 종교마다 다 장점이 있고 색깔이 있다는 것도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각 종교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온 고유한 정신과 장점 그리고 저마다의 아름다운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활동해보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종교는 봉사와 실천이 참 인상적이고 또 어떤 종교는 공동체 화합이나 수행 정신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제 많은 자극과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모든 종교는 한 지방이라는 열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좋은 점은 배우고 함께 합력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 지난주에 한 신학자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불교는 좋은 사람 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기독교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 둘이 아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각 종교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우리 7대종단 평신도들과 함께 해주십사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2: 예. 올해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상생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활동과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 간 상생 활동을 통해 종교가 사회와 더 가까이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구와의 상생이라는 주제로 나무 심기와 같은 환경 실천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많은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은 상생과 나눔, 평화는 특정 종교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작은 실천에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네. 과거에 천주교에서 했던 이 네타시오 운동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 했던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들이 네. 각 종교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대국민 사회운동으로 발전을 한 건데 네. 지금 우리 7대종단 평신도들이 지금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대국민 네.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7대종단 평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실천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원불교 대표로 함께하고 계신 원불교 전 청운회장 김용현 교도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진섭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평등과 행복한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원불교 인권위원회 정상덕 규문입니다. 우리는 크게 서로 하나로 이어진 존재들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박관현 열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광주시민궐기대회를 주도했던 고 박관현 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관현 열사는 1953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제때 이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했으나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1978년 25세의 다소 늦은 나이에 전남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소탈하고 리더십이 뛰어났기에 주변 동료들과 후배들 사이에 두터운 신망을 얻었는데요. 그는 사회적 모순과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학생운동에 투신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 초 학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전남대학교도 정식 총학생회가 부활했고 박관현 열사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에 맞서 광주도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박관현 열사는 이 자리에서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을 이끄는 의장으로서 호소력 짙은 연설을 토해내며 광주 민주화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5월 17일 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학생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는 지도부가 전멸하는 것을 막고 추후 항쟁을 지속하기 위해 동지들의 권유로 광주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2년여의 수배 생활을 이어가다 1982년 4월 체포되어 수감되는데요.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신군부의 폭거에 항의하며 전면적인 옥중 단식 투쟁을 전개합니다. 이 어목했던 때에 원불교 교무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단식으로 인해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원불교 교무님들의 옥중 면회와 교화 활동을 통해 원불교 핵심 사상인 처처불상 사사불공, 즉 천지 만물을 부처로 보는 사상과 마음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원불교의 평등 사상과 생명 존중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옥중에서 정식으로 입교를 합니다. 이때 교단으로부터 너그러울 관자에 어질 현자를 쓴 관현이라는 법명을 받습니다. 그의 본명과 같은 이름이지만 세상을 너르고 어질게 품으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더한 것입니다. 박관현 열사는 5.18의 진실규명과 감옥 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다 1982년 10월 12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영면에 듭니다. 그의 장례는 군부 독재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치러졌지만 원불교 광주교구의 교무님들과 청년 교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박관현 열사의 죽음 이후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와 원불교 청년회는 그의 기일마다 교당에서 고 박관현 열사 추모 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해오고 있는데요. 이 추모 법회는 단순히 한 개인을 기리는 자리를 넘어 광주의 젊은이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5.18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이어가는 합법적인 민주화 광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관현 열사가 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를 조건 없이 품어준 원불교의 만남은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둥글게 어우러지고자 했던 5.18 공동체 정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18 민주항쟁의 앞장선 원불교 교도 고 박관현 열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한가람님 정답은 박관현입니다. 딸아이가 교환학생으로 전남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은

그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종교인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을 품어안는 피난처이자 또 치유,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되어주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언자의 역할, 용기 있는 그런 역할. 다 종교마다 그때그때 민중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항쟁 당시에 종교인들이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도 시대가 원하는 꼭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기꺼이 용기 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그곳이 참 낙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 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봄율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혹시 일에 치이거나 또 시간에 쫓기느라고 많이들 지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을 초스피드 사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빠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시죠? 인생의 진정한 맛은 빠르게 달릴 때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갈 때 비로소 느껴진다는 사실들 말이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이영일이 불러줍니다. 너와 둘이라면.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바삭해.
6: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6: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 월요일이면 저도 그런데요, 뭔가 왠지 더 분주한 것 같고 뭔가 더 바쁜 것 같고 뭘 하더라도 일이 손에 좀 안 잡히고 이렇게 주말과 휴일을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뭔가 발음도 좀 꼬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 빠르게만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동이 느려지거나 또 변화에 대한 이 적응이 쉽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속상해하시고요. 이 노화라는 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숨쉴 틈도 없이 정말 앞만 보고 정말 달리던 젊은 날을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속도가 느려지니까 천천히 걷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제대로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쉽게 잊혀지는 요즘이지만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순간을 또 깊은 여운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 참 많은 고개를, 어려운 고개를, 힘든 고개를 바쁘게 넘어들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니까 천천히 걸으시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와 이야기에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와 낭만이 가득한 2시간 기대해보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참여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네, 우물정 누르시고 우물정 8970번으로 오늘 또 2시간,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함께해 주시고요. 주말과 휴일 바쁘게 또 즐겁게 봄의 끝자락에 여행도 다녀오셨을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김세레나가 부르는 요리조리 동동 들려드리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시작되면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이 그대로 명시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어제를 단일화의 1차 시안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을 등 이 다자구도가 형성된 격전지에서의 단일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 막이 오르고요. 또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모두 7,82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3,600만여 명의 지급 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외벌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32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고요. 지역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요.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이 되고요. 오늘은 1과 6이었고 내일은 2와 7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 하루였죠.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8도, 전주는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4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요. 비는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엔 다시 기온이 올라 한낮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때 아닌 더위에 예년보다 빠르게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하신다면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혼의 강 언더 이종국이 불러줬고요. 이어서 박일남의 목소리였습니다. 공항은 말이 없네. 이 헤어짐에서 오는 그런 그리움과 슬픔, 헤어짐의 감정들이 예전에는 이제 부두가나 공항 같은 데서 누군가를 보내고 떠나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가는 거니까 그 이별의 크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외국으로 떠난다는 건 거진 이제 수십 년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더 큰 슬픔이 좀 많이 짙게 깃들여 있던 곳이 공항이 아니었나. 그래서 또 대중가의 소재로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공항은 말이 없네. 우리 주말에요. 불국사를 다녀오셨대요. 우리 들꽃님. 사연 주셨습니다. 한 주도 활기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휴일에 경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니러 갔다가, 경주에 간 김에 불국사 한 바퀴 돌고요. 또 다보탑과 석가탑도 찾아가 봤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그럼요. 경주에 가면, 천년 고도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 참 많죠.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한 세 번 정도 불국사에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석가탑 다보탑도 보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경주로 갔었고요. 잘 다녀오셨네요. 윤영광 기사님도 오늘 하루도 출첵합니다. 신청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 저도 같이 나눌게요. 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문주란의 노래입니다. 돌지 않는 풍차.

오늘 참 더웠습니다. 더운 건 싫지만 더워야 또 잘 되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잘 들어주는 아름다운 인생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웃어봅시다. 부산 은하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거진 다 이루어지네요. 이곳에서는 막힘이 없이 술술 잘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평일 저녁 매주 저녁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주말만 녹음 방송입니다 여러분. 방현재님께서 부산 에서 오셨습니다. 해운대에 살고 계시죠. 아인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더위가 시작인 것 같아요. 차 안에 스킨 로션을 하나 두었더니 차 안 열기에 그만 플라스틱 케이스가 찌그러지고 깨져가지고 터져 날아갔어요. 요번 더위 정말 예고편 같습니다. 걱정되신다고 말씀 주시네요. 그리고 차 안에 어떤 물건 같은 거 특히 인화성 있는 물건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배성의 능금꽃을 청해 주셨는데 벌써 1부 마무리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2부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운전하되 선정 위에 지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7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탐이 나드냐? 에이 악마 매춘부, 만일에 내년 이 밤, 내명년 이 밤, 만일에 저 달이 오늘같이 흐리거든 이 수일이가 어디에선가 심순의 너를 원망하고 오늘같이 우는 줄이나 알아라.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언제 쪽 노래입니까? 고복수 황금심의 장안몽, 부제로 이수일과 심순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시도친 장민희님이 청해 주셨고요. 예전에 그 흑백영화 이전에 나왔던 변사가 왜 이렇게 나레이션 하면서 목소리 연기하는 그런 활동사진에 이수일과 심순의 그걸 보면서 변사의 혼신을 다한 그런 막 연기가 떠올라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고복수와 황금심의 목소리를 같이 만나셨습니다. 먼저 2부 여러분들과 또 한 주가 시작되어서 나눌 반가운 인사와 노래들은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김익태씨 금치홍 기사님은 오늘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창이자 집안의 손자인 봉희랑 만난 거 먹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동창인데 또 학렬로 그렇게 손녀뻘이 되시는 거죠? 봉희씨. 네, 우리 금치홍 기사님은 아름다운 인생의 찐 청취자시고요. 우리 봉희님도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저희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상주농부 정임진님께서는 저는요 오늘 대프리카를 벗어나서, 여기서 대프리카라고 하면 이제 대구가 그 더위가 좀 심한 도시라서 아프리카랑 이렇게 합성어로 대프리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대구도 많이 더웠군요. 대구를 벗어나서 부산 남파라길 3, 4구간 트레킹 중입니다. 다대포항에서 지금 문자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4만 5천 보를 걸었습니다. 이야, 4만 5천 보면은 한 만 보에 1시간 정도 잡아도 4시간 좋게 4-5시간 정도 되는 건데요. 아, 뭐 운동 삼아서 트레킹을 원래 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정임진 농부님께서. 그리고 또 그 검진 결과도 잘 또 결과를 받았으니까 기분도 좋으실 거고,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나 풍경들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진님의 소식까지. 그리고 또 지민구님도 또 찾아주셨습니다. 지민구님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녹음방송인데 사연을 주셨거든요. 매번 신청곡을 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 때문에 신청곡이 많이 밀리신 애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데이케어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댁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 요 시간이 딱 퇴근 시간이 저희 아름다운 인생과 딱 맞물려서 차에 타시면 어르신들이 지민구님한테 신청곡을 그렇게 청하시나 봐요. 무슨 무슨 노래 들려달라고. 아, 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청해주신 노래 한 곡 좀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에 계신 우리 현동수님, 최희준의 이별의 플랫폼 청해 주시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인동초 사진이에요. 벌써 날씨가 덥네요. 지난 주말 저희는 모내기를 했습니다. 아, 주말 소식. 오, 고생 많으셨겠네요. 아. 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북동의 배용주님은 60, 70년대 극장쇼 이야기를 주시면서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항상 고생하신 제작자, 진행자님, 그리고 우리 아인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60, 70년도 극장쇼가 한창 전성기일 때 게스트로 나와서 아주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던 여자 김상국이라고 불렸던 가수 옥구멍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옥구멍의 트럼펫 아가씨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잘 듣고 있답니다. 이제 정말 경주에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경주에 계신 우리 정명철님도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아, 우리 신기식 작가님, 시인님께서 또 뮤지션 성장기 인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연이 왔어요. 소개 좀 해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올겐을 구입을 해가지고 연습을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이어집니다. 한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다가 일주일 정도 오른손 운지법을 연습했더니 아 글쎄 여섯 개 코드로도 멜로디 연주가 가능해졌지 뭡니까. 사장 누님과 직원들 자주 오는 손님들도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섯 개 음계로 쉬운 곡은 거진다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중학교 2학년 때 독학으로 기타를 일주일 만에 유행가 열대 곡을 전주까지 칠 수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트로트 팝송 연주곡 등 500여 곡을 자유자재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은요 저의 식구들 친구들이 다 증인입니다. 많이들 있습니다. 멜로디 기타 연주인이 올겐을 배운다는 거는 뭐 사실 사이클 선수가 오토바이를 배우는 것처럼 쉽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건반까지 마스터를 하시고 1인 독주 무대를 이제 하시게 된 건데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펄펄 나르셨겠네요. 양손으로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멋졌을지 다음 이어지는 뮤지션 성장기 사연도 기대가 됩니다. 투 코리언스의 벽어동 심은 뜻은 청해 주셨고요. 아, 뜻은 벽어동 심은 뜻은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주에 계신 정명철 님이 김태곤의 아리아리 아라리오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K컬처, 예,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을 아주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투커리언스와 김태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찍 우리 한국적인 어떤 음악 세계를 구축한 그런 뮤지션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김태곤 가수는 왜 삿갓을 탁 쓰고요. 대금을 불면서 두루마기를 탁 입고 이렇게 멋지게 국악을 가요화시킨 그런 음악들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수입니다. 길게 좀 활동하시면 좋을 텐데 요즘은 얼굴 뵙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그립네요. 김태곤 가수도. 우리 인천 왕 애청자님은 지난 주말 지인의 자녀분 결혼식 때문에 서울 왕십리에 다녀가셨대요. 저는 왕십리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요. 예식당 주변에는 뭐 H대, 성동구청 그 외에도 잘 알려진 지명들이 봤습니다. 왕십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신당동 떡볶이 밀집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시면서 저한테 왕십리의 추억이 있으시냐고. 제가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를. 아, 이 떡볶이 골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요, 떡볶이촌에 가면 각 가게마다 부스, 이 DJ 부스가 있어서 신청곡도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 왕이 청자님, 아, 그러셨군요. 떡볶이 좀 드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우리 지민구님이 청해 주신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이 2부 끝곡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아주 재미난 시간입니다. 예가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인수입니다. 무너진 사랑탑.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기니 묻기를 오욕이 인간에게 나쁜 것입니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곧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신나는 노래로 더위도 이겨내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즐겁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청곡은 윤일로의 기타 북입니다. 예, 부평에 계신 말고노스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로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노래 가사에 북이 우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 북이 우기는 리듬의 한 이름입니다. 뭐 고고, 트위스트, 뭐 디스코 이런 리듬들 있죠. 리듬의 명칭인데요. 재즈에서 파생된 리듬이고요. 스윙 리듬과 비슷한 그런 비트감을 갖고 있어요. 사교 댄스 리듬이고요. 19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 아주 많이 유행했던 그런 리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듣고선 춤을 많이 추울 수가 있는 거죠. 춤곡입니다. 춤곡. 네. 아, 마이그노스님의 사연과 신청곡까지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어요. 반갑습니다. 대구는요 오늘 34도로 초여름 날씨입니다. 이제는 뭐 걷기 운동도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구에서 최송환님이 대구 날씨와 함께 글을 주셨고요. 또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도 낮엔 여름 같은 날씨지만 해 떨어지면 찬바람이 솔솔 붑니다. 저녁 시간 감기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당부 말씀까지 주셨네요. 맞아요. 저녁 시간에 쌀쌀합니다. 예, 진짜 환절기입니다. 예, 이게 5월 달인데도 이러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 3부는요.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 가운데 땡땡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 나갑니다.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 다리, 그리운 내 사랑아 지금은 어디, 땡땡땡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못 잊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리. 이 가사 속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새빨간, 2번 새파란, 3번 부푸른, 4번 한맺힌. 네, 1, 2, 3, 4, 4지선 다 보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거 이러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워낙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문제로 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모르실 분들도 있고 정답이 헷갈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사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나갑니다.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 다리, 그리운 내 사랑아 지금은 어디, 땡땡땡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못 잊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리. 네, 보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번 새빨간, 2번 새파란, 3번 부푸른, 4번 한맺힌. 오늘 옛가요 퀴즈,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예가요 퀴즈 아름다운 인생 3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문평일의 붉은 입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정희와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남양주 표세양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오빠가 이어졌습니다. 예, 동생 정희님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 예가요 퀴즈 지금 정답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문제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답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가요 퀴즈 오늘의 문제 가사 나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사꽃 능금꽃 다시 가겠습니다.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 다리 그리운 내 사랑아 지금은 어디 땡땡땡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못 잊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리.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새빨간, 2번 새파란, 3번 부풀은, 4번 한매친. 네. 과연 이 보기 1, 2, 3, 4 중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천천히 정답 보내주십시오.

이미자의 영산포 아가씨 그리고 하춘화의 하동포구 아가씨가 이어졌고요. 영산포 아가씨를 청해 주신 들꽃님께서는 반찬 만들면서 지금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 요즘 많이 따라 부르시죠? 들꽃님. 아,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 맑은호수님도 너무 좋은 노래만 나와서 정말 행복하다고 꼭 듣고 싶었던 노래 두 곡이 나오네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하동포구 아가씨는 부산의 은하수님이 또 청해 주셨던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우리 뒷번호 우리 강원길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전북 전주에 살고 계세요. 저는 60년 쥐띠생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푸른 마음으로 통기타 학원에 등록을 했지 뭡니까. 예가요 연주를 벌써 튕기는 듯 예가요를 즐겨 듣고 있어요. 우리 예가요 퀴즈 참여해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틈만 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악기 하나 배우시면 인생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통기타 배우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날은 또 통기타 라이브도 있으니까 꼭 챙겨 들으셔야 되겠네요. 강원길님. 네, 우리 3부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예가요 퀴즈 정답도 맞춰주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예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 바로 명배우이자 이 노래 참 잘 부르셨어요. 명가수 최무리용의 목소리였죠. 네, 외나무 달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오늘 정답이 무엇이라는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답이 번호가 좀 갈라졌거든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죠.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1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고궁미술관을 거쳐 인사동까지 걸었습니다. 광화문 담장을 따라 경복궁까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짝을 지어 거니는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덩달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우리 한재환님 오늘 서울 나들이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그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 오게 되면 한복들 대여하는 대여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있고 고궁도 돌아보고 북촌길로 해서 경복궁 그 돌담길을 걷곤 하는 모습들 보면 우리 한재환님 말씀대로 높아진 우리 국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4부가 시작됐습니다. 찔레꽃, 백나나의 찔레꽃을 또 아울러 청해 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 함께한 옛가요 퀴즈 가수는 최무령이었고요. 노래 곡목은 외나무다리. 정답은 그렇습니다. 2번 새파란이었어요. 워낙 뭐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추억이 많은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주의 이연숙님도 더불어 옛 추억을 주셨는데요. 결혼 50주년이 되는 올해 모든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온 날들입니다. 결혼식 끝나고 함께 불렀던 노래 최무령님의 외나무다리예요. 아, 이연숙님, 두 분이서 같이 필요연 때 부르셨군요.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 외나무다리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도 주시고 사연 주셨는데 두 분 선정해서 행운의 주인공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뒷번호 8029 쓰시는 배용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뒷번호 7507 쓰시는 류딩크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발표할게요. 배용준님 그리고 8029 쓰십니다. 류딩크님 뒷번호 7507 쓰십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진 신청곡으로 같이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남님께서 김상국의 불나비를 청해 주시면서 사연과 함께 참여해 주셨거든요. 사연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곡들이 다 제 차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진행자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글쎄 뭔가 자랑도 하고 싶어지고 하지만 차 안이라 녹음을 해서 간직할 수는 없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행복과 성취감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묘한 감정 정말 감사하고요. 매일 듣는 방송이지만 너무 짧은 것 같고 진행자님도 얼굴 한번 뵙고 싶어요. 오늘은 신청곡 김상국의 불납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이명남님 감사합니다. 청해 주신 노래 준비해 놓고요. 또 과천의 손대식님이 청해 주신 노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배호입니다. 검은 나비.

부평의 우태백님은요, 주말 이틀 동안 식당 문을 닫고 봉화 동무들 친구들하고 부부동반 모임을 즐겁게 다녀오셨대요. 잘하셨습니다. 즐겁게 주말을 잘 보내셨군요. 그리고 우리 이경수님, 다산 남양주 다산동에 살고 계시는데 아름다운 인생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귀에 가시가 돋아요. 다산동은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틀고 있어요. 이경수님, 너무 낮은 기온 말고 좀 시원하게 하고 틀어야지. 저도 주말에 틀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또 윤형주님, 으하하하, 아까 떡볶이 얘기하니까 떡볶이 먹을 때 함께 먹었던 음료수 쿨땡땡,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윤형주님 이제 그 초급 장교 하실 때 아마 부대 근무하시면서 추억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제 부대원들과 떡볶이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연 주셨고요. 노래 세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천 왕 애청자님, 친구들하고 아주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사연 주시면서 윤희정의 버들피리를 청해 주셨고요. 또 우리 평강공주님께서는 친구분이 한보따리 선물을 주셨대요. 베스트 프렌드가 전주에서 잘 살고 있는데 대구 오는 길에 고사리, 마늘종, 강황가루를 전해주고 갔어요. 변함없는 친구가 참 소중합니다. 사연과 함께 이숙의 우정을 청해 주셨고요. 또 천호동의 김경철님은 아까 쇼 얘기했었잖아요. 사연 주셨어요. 그 당시 인기 최고였던 정원, 잔일이, 트위스트 김, 뭐 체리보이 등등 많이 생각나고요. 부산의 보링극장, 광명, 왕자, 삼성 등등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사연 추억의 이야기 주시면서 리타 김의 나홀로 걸으면 청해 주셨네요. 세 곡이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인사, 감사 인사 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재미나고 추억 가득한 시간으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수원에 계신 박무용님이 청해 주신 남상규의 추풍령 오늘 끝곡으로 인사드리고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음주운전 방조죄나 교사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주면서 안 취했으면 해보라며 권유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의 절반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교사죄는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강제로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대리운전을 시킨 동료에게 이런 날은 대리운전 잘 안 와, 집 근처니까 그냥 가지 않는 식으로 적극 권유하거나 직위 등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교사죄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도와주거나 부추기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지나치게 크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욕심에 휘둘려 정당하지 못한 길을 선택하게 되지만 부당하게 채운 욕심은 언젠가 더 큰 해로움이 돼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여러 일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 또 나한테 편한 것만 고집하느라 더 넓은 세상을 놓치기도 하죠. 익숙함에만 머무려 하는 고집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앗아가고 결국 스스로 발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고집은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가림막입니다. 맑고 밝은 마음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 공부를 챙겨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김하나의 화려한 재불만 사랑하고 듣고 왔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커져 중심을 잃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예상치 못한 실수나 실패를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두려워 자신이 잘하는 일에만 매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익숙한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배움의 기회는 사라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28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에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니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욕심 때문에 중도를 잃는 것과 내 특기만 고집하느라 세상을 좁게 보는 것. 대종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밝은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치우침 없이 원만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나를 가두고 있는 욕심과 집착을 수시로 경계하며 마음의 균형을 잡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5장 세계 조판 이 가운데, 성가 107장 저 허공의 밝은 달은, 성가 120장 무력 충만 이 세상에.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인 중도를 잃고 맙니다.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고 자연히 어리석은 결과와 마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매 순간 욕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잘 잡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하고 바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두렵다는 이유로 익숙하고 잘하는 일에만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서툴고 낯선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할 때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단단한 실력이 됩니다. 밝은 지혜를 얻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욕심을 경계하며 중도를 지키고 동시에 나만의 작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으려는 용기를 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지금 나의 발걸음이 지혜를 밝히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어둡게 만드는 욕심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둥근 노래 세 곡 들으며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선일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신동훈 교무의 그리워라, 한청복 교무의 길 듣고 오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에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지혜가 어두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종종 나를 가둔 욕심과 아상 때문에 지혜의 길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내가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느라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은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눈을 가리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마음은 나를 가두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죠. 나를 가두는 두 가지 조건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계하며 항상 지혜를 넓혀가는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이수진의 난세를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저는 생각할 때 진리는 제가 언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아는 것, 깨치는 것 이것은 솟는다, 깨친다, 안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것을 아 그래서 이것이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인증하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인증이 되는 게 이게 수증.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자기 인증의 도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마음 속에서 딱히 솟아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각의 자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그것이 자꾸 이렇게 솟는 거 또 깨 아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딱 인증하는 어떤 그 증득 이걸 보고 저는 증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인증하고 얻어 인증 내가 인증하고 얻어 아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이 맞구나 하고 자기가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럴 때 저는 그것 보고 깨친다고 할까 깨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솟는 마음이 또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것이 저는 대각의 큰 마음은 아니고 작은 하나하나에서 적은 말씀 하나하나에 그것을 자꾸 얻어가면 그 마음이 확실히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이 이 논에다 이제 모를 심으면 예, 나락이 완전히 되죠. 이렇게 가을에 지금 이제 다 가을 거제도 끝났는데 그럼 여기서 모를 심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자라죠. 자라다 이제 8월 9월 되면 이제 그 벼 그게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벼가 어느 때가 벼요? 벼. 벼는 어느 때가 벼냐. 이 가을에 이렇게 나와서 나락에 다 이길 때가 벼고 이거는 처음에는 뭐고 이거는 벼가 아니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느 걸 하나 심었는데 내가 마음에 의심이 하나 생겼으면 열흘이 지나면 열흘만큼 큰 것이 이것이 저는 제 것이죠. 그것을 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정도 왔어요. 그럼 그것이 제 거예요. 그거는 완전 변은 아니라 벼를 익어가는 과정인데 두 달째 벼는 벼죠. 씨를 뿌려서 두 달에 된 벼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의혹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말을 놓고 뜻을 찾아가면 벼는 벼인데 어떤 것이 벼냐 하면 이게 쉽혀. 자, 이 벼가 좀 어렵다면 우리가 꽃이다. 꽃이 심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장미는 5월, 6월에 펴요. 국화는 가을에 이제 9월, 10월에. 그럼 국화 5월 달에 국화는 국화가 아니고 9월, 10월에 꽃 핀 것만 국화냐. 장미도 2월, 3월 또 그럼 가을에 꽃이 피고 지고 난 뒤에는 장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장미를 아는 사람은 아 이것은 지금 이 세월을 보니까 다 꽃이 피고 지어서 져서 내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미구나 이게 알잖아요. 금년에 꽃을 다 피고 지고 내년을 향해서 가는 내년 봄을 위해서 가는 장미다. 또 국화도 5월, 6월은 가을을 향해서 가면서 지금 피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장미, 그 국화다. 그렇게 알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뭐 자성문정에 수상문정에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옳고 그른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렇게 계속 그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그런 것마저도 많이 그렇게 공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는 많은 다툼 공부를 많이 한 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처음부터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다툼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야 같은 말로 이 말이 맞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다 그러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인증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아까 믿고 풀어서 자기가 아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말을 하는 거, 겪은 다음에 얻은 것이 그것이 내 것이지, 그 말을 어떻게 해도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말을 떠나서 뜻으로 가는 것하고 뜻을 얻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다툼을 많이 가져가 뜻을 얻는 것하고 처음부터 다툼이 없이 그냥 뜻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답하신 자기 스스로 의심을 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궁궐려서 의혹이 되는 것하고 아 이것은 이 말이다 하고 아는 것은 자기가 인증해. 증득. 그래서 조그만 그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증득을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알면 그걸 자꾸 그 증득의 과정이 많아지고 그 증득하는 그 일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한꺼번에 크게 하나로 합해서 증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대강의 큰 자리까지 가기 전에라도 의혹을 갖고 공부하는 것하고 의혹을 넘어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넘어설 때는 깊은 큰 믿음이 한번 다녀가야 돼.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큰 의혹 속에서 고뇌를 많이 해야 큰 믿음이 생기고 큰 의혹 속에 생긴 큰 믿음 속에서 큰 것이 얻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많이 맞고 이런 의혹을 넘어서서 꾸짖음이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건 과정을 좀 겪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하시면 저도 아직 많이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많이 해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길이 이제 대강하고 진리를 크게 깨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약취양문하여 각판 소행 즉 수자성정예자는 차시돈문에 용무공지공하여 병운 쌍적하며 자수자성하여 자성불도자여요. 만약에 나아간다. 두 문의 말씀 잘 알으시죠? 이제 돈호하고 점수. 돈은 물론 깨치는 것이고 점수는 점점 혼수에 닦는 것이. 두 문에 나가서 각각 판결한다는 게 분별한다고 그럴까요? 판결. 행하는 바를 판단해서 판단. 행하는 바를 판단해서 각각 뭘 각각 두 문이니까 도노하고 점수 두 문을 각각 판단해서 행한즉 닦는다 무엇을 닦아요? 자성정예자를 자성문 정예 두 문이니까 도노하고 점수를 통해서 수상문과 자성문 자성정예네 여기는 도노 점수가 아니라 이 양문은 수상문과 자성문 수상문과 자성문의 두 문에 각각 자성과 순을 판단해서 판단 행하는 바를 판단해 본 즉 자성정예자는 자성정을 닦는 자는 자성의 수상문정예와 자성문정예가 있는데 자성문정예를 닦는 자는 차시 돈문에 이것은 이차자 이것은 이것도 이것이죠 이 돈문 가운데 도노문 가운데 두 문인데 아까 제가 양문을 도노 점수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여기서는 두 문은 지금 자성정과 수상문 얘기를 했고 이 자성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성문은 도노문 가운데에서 공을 들이지 않는 공 자성문정에는 왜 공을 안 들이냐 원래 자성에 우리 원래 자성에 갇혀 있는 자리를 알고 있는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알기 위해서 이 외에 어떻게 자성정이 되냐 그걸 새로 공부하는 공을 들이지 않는 것이 사용하지 않고도 병은 쌍적이에요. 아울러서 운전해. 이거 아울러서 같이 나란히 병 그러는데 가울러서 같이 운전해요. 운전해서 쌍으로 적이. 이건 고요적이지요. 자성정예를 갖춘 사람은 자성정예를 공부를 한 사람은 따로 공을 들이지 않고 무공 땅을 공을 들이지 않고도 자성정과 해를 쌍으로 공부를 해. 두 가지를 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성정 자성에 있는 정과 해가 같이 아울러서 고요해서 다 아는 것이. 그래서 자수 자성에 스스로 닦아 자성을 자기의 성품에 정과해가 갇혀 있는 자성정해를 스스로 닦아 그냥 함께 그래서 스스로 이룰성자 이루다 이룰성자 이루다 불도를 이루어요. 자성 도노문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은 자성정과해를 공을 들이지 않고도 도노문은 다 깨친 자거든요. 뭘로 깨친 자? 깨친 자는 무엇을 깨쳤냐면 우리 자성에 원래 정과해가 같이 있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 깨쳐서 그걸 임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닦아서 스스로 자성에 들어가. 그래서 스스로 불도에 도달하는 사람 보고 자성문 정예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성문 정예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노문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노의 가운데 공부한 사람은, 도노문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성정예를 스스로 다 갖추게 된다.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 그냥. 공을 안 데리고도 이루어. 왜? 자성정예를 알기 때문에.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문제를 보면 다 풀어. 문제를 보면 다 풀어져.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이 착착착 돼. 이제 모르는 사람은 사전 찾고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돼. 수학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공식도 여러 가지, 여러 공식이, 저는 이 수학 공부가 이제 해보니까 공식만 알면 된다는데, 공식이 하나만, 수학 공식이 하나냐면 아니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식 중에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하나를 대느냐, 그 하나가 적중한 공식을 대야 이것이 문제가 풀어지지, 아무 공식을 갖다 놓으면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근데 수학 문제를 딱 보면 이것은, 이 사람, 이것은 무슨 공식을 갖다 대면 되겠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자성정에는 내 자성의 정과 해가 다득 차 있는 자리를 먼저 깨쳐서 알기 때문에 딱 문제를 보면, 아,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 생기면, 아, 이것은 자성이 어떤 것이고 이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서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학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갖고 이 친구 어떤 문제를 어떤 공식에 읽을 대입이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지, 그걸 먼저 잘 공을 들여가지고 많이 연마를 해서 이 문제도 해보고 저 문제도 해봐서 안 되면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을 많이 찾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성정에는 수학을 아는 사람은 딱 그 중에 하나만 딱 찾아서 대입하면 그냥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영어도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이것이 이 문제를, 이것이 이 문, 이, 이 뜻인지 저 뜻인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오래 생각하다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대입해도 안 맞아, 문제가 안 나. 그럼 못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성정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문제를 보면 다, 아, 이것은 무슨 일이고 이것은 무슨 일이고 확실히 알아.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성에 도달을 해.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사람이 도노문 가운데 자성문 정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 번에 보고 알고 한 번에 봐서 딱 문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면은 자성정예가 이루어지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겠어. 방법도 잘 모르면 그때 이제 수상문 정예를 들여대서, 아, 이런 법문은 어디 법문이, 무슨 법문이 있지? 이거는 불생불멸의 법문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인과보응의 도리를 찾아야 할지, 어디 도리를 찾아서 이걸 생각을 해서 맞춰야지. 그렇게 하면 그건 수상문 정예죠.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내가 가져다가 사용하니까. 근데 여기는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울러서 하는 것이 도노, 깨친 문 가운데에서 자성문 정예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걸 잘,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계셔야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수상문 정예자는 차시 미오전 전문 열기의 용 대치지공하야 심심 단오고대 취정위 행자니. 앞에는 자성문 정예를 공부하는 사람 말씀하셨어요. 그게 닦어. 무엇을 닦으냐면은 수상문 정예를 다. 아까 두 문이라고 그랬죠? 두 문 가운데 자성문 정예하고, 이번엔 수상문 정예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성문 정예는 본인이 도노문 가운데, 도노 가운데 깨쳤기 때문에 자기가 딱 열면 알아서 그냥 스스로 자성에 돌아가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확실히 아는 것이죠. 수상문 정예는 그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이 수상문 정예는 이 깨치기 전에, 이거는 깨치로자죠. 나오자죠. 내가 깨치로자. 내가 깨치기 전에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 깨치기 전에는 하열한 근기예요. 왜냐하면 깨친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람 보고 점수문 가운데 도노와 전수 두 문이 있는데 공부하는 길이, 도노는 깨친 길이고 깨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점수예요. 이 점수, 점점 닦는 공부를 하는 공부를 우리 하열 근기, 하열한 근기. 우리가 보통 하근기라고 하죠. 공부하는 근기를 이제 우리가 그 우중생 뭐 중,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도 공부를 하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해보면 그림은 아주 잘 그리는데 음악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음악은 아주

중국이 3국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운동도 처음부터 잘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공부해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부를 하이라는 근거에서 공부를 차츰차츰 해서 중국기에 되고 중국의 3국기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공을 많이 들여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점수 문 가운데 아주 공부가 좀 부족한 근거 있는 사람은 쓴다. 무엇을 써요? 대치의 공. 대치의 공은 이것이 잘안될 때는 더 노력. 북글씨 쓸 때도 안 써지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나중에 잘 쓰던 것처럼 대치 또 쓰고 또 쓰고 다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대치의 공은 내가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졌다고 또한번 해보고 또한번또 해보고 계속 그것이 대치의 공부예요.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자꾸 노력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 계속 하는 것을 극복 대치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대치하는 공부를 해서 마음 마음이 끈을 딴 자, 끈을 혹은 의혹, 알지 못하는 거죠. 의혹, 혹한 것이 있다. 알지 못하고 어두운 것이 이것이 무엇일까? 이거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취정의행자, 정을 취해서 행하는 자. 마음 마음이 무엇이 의혹에 잡고 있어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정을 취, 그래 내가 이렇게 잘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물도 보면 물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면 속이 안 보여요. 물을 가만히 가라앉히면 속이 다 보여요. 우리 마음도 모르면 왜 모르는 걸 자꾸 찾아서 그 자꾸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히는 뭘 가라앉힐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고요한 것을 취해서 행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 무명, 이 혹은 무명 때문에 있어요. 사실 덮어져서. 무명이나 삼독심이라 이게 삼독심이 있잖아요. 삼독심이. 삼독심은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고요하게 탐심, 욕심이 욕심도 넣고 어리석음도 자꾸 넣고 그 다음에 탐심, 진, 치심, 부끄러운 마음, 모르는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면 나중에 조용한 자리에 가면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지금 무엇이 어지럽고 무엇이 흩어지고 무엇이 출렁거려서 바른 마음을 못 가질 건지, 이제 그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삼식계문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무명도 한번 찾아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삼독심을 찾아보는데, 명예가 권리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든지,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음이 있어가 내가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그 고요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장 들여봐서 내가 제일 무슨 마음이 많은가? 명예심이 가장 많은지, 권리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무슨 욕심이 많은 건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지, 화가 나는 왜 화가 나는지,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지, 남을 미워해서 화가 나는지,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서 그것이 너무 불화가 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잘 구성해서 자꾸 그것을 고요라는 것을 자꾸 가라앉히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면 이 의혹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의혹이. 출렁거려서 이게 안 보여요. 출렁거려서. 근데 뭐 때문에 출렁거리냐? 무슨 욕심 때문에? 무슨 진심 때문에? 무슨 치심 때문에 출렁거리냐? 무명은 무슨 욕심 때문에 걸렸는지 그것을 자꾸 고요하게 욕심을 자꾸 놓고 치심도 놓고 진심도 놓고 남에게 드러나고 싶은 명예욕도 놓고 권리를 많이 갖고 싶은 권리욕도 놓고 그렇게 생긴 마음을 많이 가라앉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의혹이 없어져요. 의혹이 없기 위해서 가라앉히는 공부가 정이에요. 정의 공부인데, 한번 해보시면, 욕심을 놓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고요해지고, 또, 치기심을 많이 나는데 그걸 욕심을 놓으면, 아니면 그 자식에 대한 그 어떤 미움이랄지, 남에 대한 미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꾸 놀려고 하는 것이 고요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감싸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서 출렁거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찾는 것이 좌선이죠, 선. 선은 이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렇게 산란해진 마음. 근데 어리석은 마음, 산란한 마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고, 요란함이었고, 그름이 없다, 그름. 그름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성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시죠. 일상수행법 보시면 일상수행법 1, 2, 3조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어리석음도 요란함도 그름도 없는 자리 가는 것이 뭐냐면 고요함을 찾는 거야. 그것 때문에 출렁거리고 그것이 나를 많이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그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을 놓으면 고요로 간다, 정으로. 근데 그렇게 그 움직이는 마음을 잘 몰라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움직이는가를 모르고 또 사실 움직인다 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내가 집이 부자로 잘 살고 싶다.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살 때, 이것은 절대 옳은 마음이라 생각해서 그것으로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 그릇된 건지, 오란한 건지, 잘못된 건지, 어리석은 건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맞는 말 같아. 나를 위해서 잘 살고, 내 가정을 잘 살고, 사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는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하는 거야. 선을 많이 하면, 선은 어떤 거냐면, 내 마음 근본을 찾는 거야.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하기니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종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김인철이 여쭙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 도중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하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great idea. 5, 6 and the gig. 7, 8.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자동차 상식.
3: 도로 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을 노면 홈이라고 합니다. 해빙기나 이름철에 관계 당국에서 이런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면 홈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바퀴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0: 조건 없이 여부가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타이어 내부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노면 호면을 만났을 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등 또 다른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진로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통과한 뒤에 타이어 등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는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으므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므로 복이 늘 넉넉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6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바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봉편 35장 법문입니다.
2: 다리신다, 다리신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고 또 공부해온 시일이 아직 짧아서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 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벌써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더워지기 전에 다녀오려는 걸까요? 바쁘고 분주한 여행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요즘은 슬로우 트래블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행지에 소문난 곳을 바쁘게 둘러보는 대신 천천히 걷고 건강하게 먹고 여유롭게 생각하는 여행. 그러다 보면 진정한 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원불교 스테이에도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입은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스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4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사그라드는 수가 있으며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든지 화목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 그 신심이 또한 변동되는 수가 있나니 이런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려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

경계를 당할수록 신심을 살피는 마음, 역경을 돌려 순경을 만들어내는 마음 키워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일명 작은 별 연주곡이죠.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주제에 의한 변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석.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석 진문진 교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그것에 연연하여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끗 차이로 불행하기도 하며 행복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 실수나 잘못이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조금 더 부지런히 정진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9장 심고와 기도.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니,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써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소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은의 위력으로서 재벌이 있나니, 여기에 명심하여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에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소회를 따라 심고와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 신고와 실지 기도와 설명 기도를 다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 신고와 설명 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 신고는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것이요, 실지 기도는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것이요, 설명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니라. 제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여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 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 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기도합니다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본문을 봉독해드립니다.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 가운데에는 나와 사제의 분인은 맺었으나 그 신을 오롯하게 하지 못하고 제 재주나 주견에 집착하여 제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나니 나를 만난 보람이 어디 있으리요. 공부인이 큰 서원과 신성을 바라여 전적으로 나에게 마음을 바치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의심과 트집이 없을 것이니 이리 된 뒤에야 내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연하여 나의 공들인 것과 저의 공들인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시인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시인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시인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시인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이 두 가지는 서로 근본이 되므로 자력과 타력의 신앙을 아울러 나가야 하나 공부가 구경체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개한이 없이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한 가지 삼보로 화하나니라. 9. 대종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든가. 제자들이 사례기를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리라.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거나 정성에 끊임이 있으면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나니라. 옛날에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아홉 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호의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십년 동안 시봉만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에 전력하다가 홀연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신성품 6장에서 1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30. 한 교역자가 정계에 투신할 뜻을 보이거늘 말씀하시기를 기위 성불 재중의 대업에 서원한 사람이 이 일을 놓고 다시 무슨 일을 취하리요? 도인들은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그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나니라. 30일 하루는 정계 요인의 부인이 온다여 일부에서는 환영 준비를 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예예 과하지 않은 준비는 하라. 그분에게 이미 그만큼 지은 복이 있었으며 또한 그분도 호감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제도의 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32. 종법실 앞 감나무에 새들이 자주 앉아 홍실을 쪼아서 버려놓음을 보시고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러한 새들도 대회상의 창립에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빚을 져서야 쓰겠느냐 쫓으라 하시고 시자가 없을 때에는 손수 쫓으시니라. 33. 정산종사를 처음 배운 김진구는 말하기를 재월 광풍이라 하고 황성타는 말하기를 화풍경운이라 하고 안병욱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좋은 얼굴이며 얼마나 정성껏 수양의 생활을 쌓았기에 저와 같이 화열과 인자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하니라. 제11 법훈편 1.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육신 생활은 부업이요 정신 생활이 원업이니라. 2. 말씀하시기를 개, 정, 해는 우리 정신의 의식주니라. 3. 말씀하시기를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 사업하고 말년에 해탈하면 원만한 일생이니라. 4. 말씀하시기를 도량 안에서 법 중한 줄을 알지 못하면 제도하기가 더 어렵나니라. 5. 말씀하시기를 소소한 계문부터 중히 지키라. 이 법을 우리가 중히 지켜야 세상 사람들이 중히 여기나니라. 6.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계행은 소승으로 지키고 세상의 교화는 대승으로 하여 소승과 대승을 병진하라. 7. 말씀하시기를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8.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대도는 간이 하나니 공부끼를 잡은 이는 팔만 장경을 단련하여 한 두어 마디로 강령 잡아 실행하나니라. 9. 말씀하시기를 결심은 특이하게 하고 처신은 평범하게 하라.
10. 말씀하시기를 법을 들으며 조는 것은 꿈에 떡을 먹는 것 같고 건성으로 앉아서 듣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 같나니라. 11.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 노릇밖에 못하나니라. 12. 말씀하시기를 믿고 행하기를 놓지 아니하면 마침내 증득할 수 있나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신앙불교, 학자불교, 실행불교를 다 갖춘 불법이 참 불법이니라. 14. 말씀하시기를 미신이 따로 없나니라.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니라. 15. 말씀하시기를 일상인사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 잘하자고 인사하라. 이것이 수도인의 참 인사가 되리라.

0: 네,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30장에서 33장까지 받들었고요. 이어서 법훈편 1장에서 15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2장 영산회상 봄소식이 원불교 교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9. 대산종사 사은 보은송을 내리시니 사은 보은 덕화만방 세세생생 해전무량 사바세계 원관자재 삼천대천 무량세계 시방정토 불국세계 육도사생 인과윤회세계 2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 없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상을 내고 알면 경솔하고 재주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말 잘하면 실행이 없기 쉬우나 도가 있는 사람은 공적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고 알면 더욱 신중하고 재주 있으면 더욱 노력하고 말 잘하면 더욱 실행에 힘쓰느니라. 2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2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공평무사하므로 일을 하고 안 하는 것도 내게 있고 일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내게 있나니 옳고 큰 일을 택해서 사심 없이 힘쓰면 그 노력의 대가로 불과를 이루게 되리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2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니 어느 한때도 방심은 금물이니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음해는 영겁의 결혼이 되고 음덕은 영겁의 해원이 되느니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전진은 잘하나 물러설 줄 모르고 혹 물러선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할 뿐 준비할 줄 모르나 도가 있는 사람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을 알아서 영생을 준비하고 힘을 쌓느니라. 2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이므로 항상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이 오면 빚을 받을 때이므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 인과에 토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얻게 해주고 되려고만 하지 말고 되게 해주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가게 해주고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이루게 해주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자연히 이루어지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31. 대산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다 좋아하지 않고 영원히 좋은 일을 준비하고 나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새 마음 새 기운을 내느니라. 3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역경이 설산이라면 순경은 화산이라 설산에서 죽으면 송장이라도 남지만 화산에서 죽으면 다 타서 흔적조차 없느니라. 34. 대산종사 심훈을 내리시니 정당한 이유 없이 선을 하지 않는 자와 계문을 범하는 자와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대종사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도 정법 회상을 파괴하는 촘이 되고 마군이 되나니 어찌 두렵게 이 밥을 먹고 이 옷을 입고 이 집에서 살리오. 3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 하늘 곳간에 쌓인 죄복을 잘 살펴서 복락이 얼마나 쌓였고 죄업이 얼마나 가벼워졌는가를 늘 챙기며 살아야 하느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탐진치가 일어나면 극락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리나 탐진치가 가라앉으면 지옥문이 닫히고 극락문이 열리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엄청 변한다 그랬죠? 변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사람이 하여간 100세 시대가 되면은 몇 번 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변화를 해야지 그 시대에 맞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과거의 지난번 자기가 젊을 때 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게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 제가 그랬죠? 꼰대가 된다. 그게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농경사회는 몇천 년 걸리다 그랬죠? 산업사회는 얼마 걸리다 그랬습니까? 300년 그랬죠? 지금 지질경보사회는 몇 년입니까? 30년 그랬죠?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는 시 지금 그렇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15년이라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알파 세대가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은 15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나의 마인드와 이것을 바꾸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그 시대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시간적 한계를 지금은 이제 더 급속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은요, 뒤떨어진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적 한계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서품, 교의품 1장에서 지금 이제 밝히고 이제 그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시면서 참 이 대종사님께서 서품 교의품 1장에서요,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보면요, 의학에다가 비교를 하세요. 의학에다가 비교를 하시면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교의품 1장에 지금 나옵니다. 의학에 비교를 하시면 어때? 의학에 대면 같은 의학 가운데 의학이죠? 같은 의학 가운데도 의학 그런 게 내가 이게 지금 경상도 발음이라서 의학, 예, 의학, 예. 그럼 같은 의학 가운데도 전문 분야가 있다. 그러셨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교품 1장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뭔가면요. 그게 의학의, 의학이죠. 의학의 전문 분야. 요새 지금, 우리 그, 올라온에 이제 새로 독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이제, 요 지금 저 올라온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만 독방을 만들었지만 어젠가 그제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팀들이 딱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이제 퇴임하고 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까지 싹 다 집어넣어갖고 독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연방 찡찡찡찡. 아따 오는데 이게 엄청 많잖아요. 200명 막 아마 200명까지는 안 되려나. 허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올랐는데 보니까는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요통을 낫는 법. 병원 안 가도 요통이 낫는데요. 내가 지금 다 보도 못했어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강의 지금 해야 되니까 이제 언제 이제 한번 보긴 보려고 그래요. 저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막 그게 지금은 이게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지금 그 전문의가 자기가 엄청 아팠답니다. 정성근 교수라고요. 엄청 아팠는데 허리가 아주 이제 기자가 아주 짱짱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많이 자기만치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오지 말아라. 이제 결론은 병원 가지 말고 그 지금 요통을 낳는 법을 쭉 지금 지금 이제 얘기를 앞으로 해놨는데 제가 아직 이제 다 못 봤어요. 뒤에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다니까요. 사람, 그 의사 중에서도요. 그런데 이 의학을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 대종사님께서. 이때는요, 지금은요, 전문의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활성화되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전문의가 아니면은요, 이제 뭐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예도 지금 많이 제가 강의하면서 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의학의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전문 분야가 양의, 특히 양의. 한의는요, 종합적이죠. 한의는 종합적 아닙니까? 근데 양의는 전문적이죠. 이 분야, 이 분야. 그래서 전문의 있죠. 전문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전문의 제도를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요, 이제 졸업하고 지금 저 가서 전문의 제도 병원에서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전공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잘못하면은 또 시대를 보고 전문의를 선택해야지 시대의 상황에 어긋나게 전문의를 선택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죠? 엄청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양의는요 더 전문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미리 이미 예견하셨다 이 말이죠. 예견을 하셔가지고 이 의학의 전문의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과거 말이죠. 지난 시대에 종교들이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피력을 지금 서품, 교육품 1장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교육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면요. 어디다가 동양은 세 종교가 있죠? 예, 유불선 삼교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예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유불선 삼교. 첫째, 불교. 자, 불교. 불교의 주체는 뭐라고 그 교육품 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불교의 주체는요. 불교는요. 우주 만유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는다. 우주 만유 형상 없는 것이 주체가 돼서 설립된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유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형성된 것이 불교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지금 교육품 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주체 삼아 가지고 뭐를 밝히신 것만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험의 이치를 가르쳐요. 생멸 없는 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그 진리의 세계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진리의 세계를 세부적으로 지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거기다 뭔가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분석을 하시는데 불교는 뭔가 하면요 형상 없는 자리를 주체했어요. 자, 형상 없는 자리는 뭔 자리라 그럽니까? 이런상이에요. 어,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당연하죠. 이런. 자, 형상 없는 자리. 허공? 그걸 뭐라 그런가, 뭐, 대자리. 그러죠? 대자리. 대자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요. 이게 사람을 하나 딱 보는데도요, 소자리로 보느냐,
대자리로 보느냐? 여러분들 저를 뭔 자리로 봅니까? 아, 저한테 잘 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이거 모습은 소자리 아닙니까? 이거 다 어울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울려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의 당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불교는 뭐가 주체가 돼 갖고 있는가 하면 대자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대자리는 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상 없는 자리. 형상 없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지향하는 주체는 이 대자리에 주체돼 가지고 형상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자리에서 볼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형상 없는 자리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생, 나고, 멸, 죽고 그러잖아요.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지금도 우주가 다 변하는 것도 생멸로 변하지요. 났다가 없어졌다가, 났다가 없어졌다가 다 안 그럽니까? 영원 불멸한 것은 없잖아요. 영원 불멸한 자리는 뭔 자리라 그런가 하면 그걸 일러서 뭔가 하면 대자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 이 자리를 우리가 깨달아 갖고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생멸에 어떻게 됩니까? 끌리지 않는 거예요. 생멸에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자리를 우리가 말이죠, 이 생멸 없는 도를 확실하게 알면은요, 생과 멸에 끌리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생멸에 끌려서 합니다. 아니, 뭐가 생기면은 좋고, 없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다 서운하고, 다 그거 안 좋고, 안 그럽니까? 그게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나고 죽고 하는 것만 생멸이 아닙니다요. 나한테 있고 없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도 생멸이죠. 모든 것이 생멸 아닙니까?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가야 되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도 진리의 세계를 볼 때는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생멸에 끌리지 않겠죠? 생멸에 끌리죠. 그 생멸에 끌리지 않는 것은 대자리에다가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생멸 없는 놈만 불교에서 밝힌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밝히는가 하면요, 인과보응을 밝히는 거예요. 인과보응. 이게 지금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멸 없기만 합니까? 뭐로 변합니까? 인과로 변하죠. 인과로 변하는 거예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를 받는다. 과를 지으면 또

그 서품 아 이제 교육품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전미개오. 이뭔 말입니까? 전미개오. 비한 것을 궁궐리 가지고 비한 거. 궁궐리 가지고 왜 내가 개오를 하면서 개성을 썼어요? 개오. 예, 오. 깨달음을 연다. 깨달음을 연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통한다 그러죠. 도통한다 그러죠. 도통한다. 깨닫는다 그러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도 그렇고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고 뭘 억지로 하려고 하면 결국엔 꼭 그렇게 탈이 나더라고요. 그 억지로라는 데에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차피 될 일이라면, 어차피 나와 함께 갈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되게 마련이니까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억지로 일부러 하려는 욕심은 살짝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흘러가 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9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윈디시티의 엘리니어 프로디고 듣고 왔습니다. 늘 그 억지로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더 욕심내지만 않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물론 또 그 욕심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하고 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나아질 수 있는 거겠지만 근데 과한 건 뭐든 안 좋은 거니까 오늘은 그 욕심 깨끗하게 비워내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맑고 순수한 마음만 가득가득 채워볼까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알콩달콩 다정하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저희에게 추천해주세요.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시면 또 함께 나눠볼게요. 특히나 2부에는 듣고 싶은 노래 3곡까지 묶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죠? 오늘도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2와 함께 3곡 묶어서 보내주세요. 뭐 3곡보다 좀 넘친다 하시면 생각나는 만큼 보내주세요. 그 안에서 저희가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까지는 생각 안 나는데 두 곡 정도 생각납니다 하시면 일단 보내보세요. 저희가 한 곡 더 첨가해서 저희의 취향까지 보태서 한번 배송해 드려볼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8077 쓰시는 분께서 꾸물꾸물한 아침이네요. 내일 비 소식 있던데 불과 며칠 만에 후끈 달아오른 이 더위를 한풀 꺾어줬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불과 며칠 사이, 진짜 불과 며칠 사이인 것 같아요. 서울은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 엄청 기온이 훌쩍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면서 창문 닫은 채로 에어컨 없이는 이제 운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 소식 이렇게 매일매일 들리는 거 보니까 뭐 35도는 뭐 훌쩍 뛰어넘는 기온을 계속 만나고 계시던데 괜찮으십니까? 대프리카에 계신 분들 뭐 밤사이 잘 주무셨나요? 4456님, 연아님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이제 잘 때도 선풍기가 필수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낮에 집에 있는데도 야 선풍기 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더위를 잘 안 타서 여름이 다가오면 고역이에요. 유유. 어제도 아주 살짝 1단으로 틀었는데도 춥다고 난립니다.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이 온도가 안 맞으면 이거 너무 괴롭죠. 나는 막 땀이 나는데 상대는 오돌오돌 떨고 이러면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 진짜 굉장히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이 정말. 근데 추우신 분들은 덮으면 되지만 더우신 분들은 더 이상 벗겨낼 게 없지 않습니까? 더위를 많이 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4156님께 살짝 좀 더 발을 담가보겠습니다. 4156님 오늘 저녁에는 무난하게 합의하시고 꼭 숙면 취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카라 맘에 들면 서클 스위티스트 러브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Yeah, yeah. Ladies and gentlemen, right now introduce KARA.

카라의 맘이 들면 서클의 스위티스트 러브 두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8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8552 쓰시는 분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째 환희가 부산은 서울이랑 말이 틀리다고 하길래 사투리라고 그랬죠.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진짜 정말 이건 맞나 라고 한다니까 아빠 그럼 맞나? 그러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부산에선 틀린 말이겠죠? 한참 웃었네요. 라고 그러네요. 아 진짜? 정말 이걸 부산에서 분들은 맞나? 이렇게 하시니까 맞나? 그러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틀린 말은 아닌데 재밌네요. 아이들에게 사투리의 개념과 이런 걸 설명하는 것도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어렸을 때부터 이 좀 친척들이나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투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데 상대는 전혀 모르는 말인 말들도 진짜 많고 이게 지역별 사투리들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걸 아직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족여행 즐겁게 다녀오신 것 같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원필이에요. 행운을 빌어줘.

원필 행운을 빌어줘 Say My Name UFO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윤건이에요. 봄날처럼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A spring.

0: WBS FM
1: 정산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정과 의리가 도덕의 근본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어기는 사람과 자력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4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쌩하니 배송해드릴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주문하신 음악 택배 저희가 쌩하니 배송해드릴 거예요. 신청곡 왔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신청하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4부에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고 기록해보고 함께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아침 나를, 여러분을 웃음짓게 만들었던 소소한 행복들, 감사의 순간들, 어떤 장면인지 특가정의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역시 열어두겠습니다. I lead, it's me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스펠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196 고객님께서 사춘기가 제대로 온 딸 때문에 오늘도 아침부터 머리 위로 스팀이 올라오네요. 남편은 자꾸 저한테만 참으라는데요. 그 말 때문에 더 열이 받아요. 제 화를 식힐 시원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며 골라주신 노라조의 사이다, 진주의 난 괜찮아, 에일리의 보여줄게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7196 고객님 신청곡 왔죠?

7196님 마음속에 화르르 타올랐던 그 화가 조금 수그러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신청해 주신 세 곡의 노래를 세간이 배송해 드렸습니다. 노라조의 사이다, 진주의 난 괜찮아, 에일리 보여줄게. 시원시원한 노래들 함께 들어봤어요. 네. 왜 도대체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건지 그럴 때 좀 억울하긴 하죠. 그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123 아빠님이 내 속이 다 시원한 음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5912님이 하하 덕분에 출근길에 여행길 느낌 나네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덕분에 다른 분들까지 속이도 좀 시원해지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우리 가족분들의 음악 신청곡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특가정 반상회 TMI 뜨전취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이번 달이 5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신청곡 왔죠의 주인공분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애정이 듬뿍 담긴 얘기도 좋고 따끔한 얘기도 좋고 뭐 이번 기회에 삼아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 다 듬뿍 담아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3부에 함께 신나게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고요. 2부 끝곡은 디어 클라우드예요. 너를 기억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운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에어프렉스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로 주방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

김건모 기분 좋은 날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 3부에는 부담 없이 가볍게 신나게 여러분과 수다 떨어볼게요. 태가장만상의 TMI 대잔치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솔직하게 나눠볼까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 뭐 평소에 하던 얘기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들일 수도 있고 약간 오그라들지만 전하고 싶었던 깊은 나의 진심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얘기일 수도 있겠죠.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들 오늘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드림캐쳐 날아올라 전해드리고 특가정 반상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만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만상회 TMI 대잔치. 자자자,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안건은 말이야. 잠깐만. 어디서 자꾸만 메시지가 오네. 어머! 아니, 우리 바깥 양반이잖아? 아니,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받는 양반이 무슨 일이래 그래? 어머. 아우,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 거야, 뭐야? 어우! 갑자기 뭐가 고맙다. 무슨, 사랑한다. 아유!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어우! 나 여기 닭살 돋은 것 좀 봐봐. 어우, 정말. 주책이야, 정말! 아우,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기는 좋네. 그래, 그럼 자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들도 그래 가족들한테 한마디씩들도 좀 보내봐.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해보자고. 여기 시원한 커피 한 잔씩들 마시면서 무슨 말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나.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더 아파

태가족만 상회 TMID 전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5월의 가정의 달도 이제 셋째 주에 접어들어서 이제 마무리 즈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뭐 곳곳에 우리가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기회들이 있었지만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오늘 시원하게 한번 다 털어놔 보시죠.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가감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프리스타일 마음으로 하는 말, 요주 내가 말했잖아, 김동률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렸고요. 3부 끝곡은 안녕하신가영 우리 너무 오래 아꼈던 그 말 전해드릴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0: 안녕하십니다.
1: 예.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똥 떨어 똥 떨어.

잘 자요 내 꼴이라니. 향도니와 대준이 네가 듣고 싶은 말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가정반상의 TMI 대잔치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볼까요? 3600님 오늘 생일인데 남편도 딸들도 아무 말이 없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녁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보내보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모두 사랑해 라고 가족분들이 뭔가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눈치를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600님 일단은 특가정이 제일 먼저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세요. 6512님 엄마 아빠한테 사춘기라 하면서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 자녀분이 보내신 거구나. 엄마 아빠한테 사춘기라 하면서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놔서 듣고 문자 보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어머, 뒷번호 6512 쓰는 자녀분 계신 부모님들 잘 듣고 계신가요? 어머, 지금 내 아들이 맞다 하시는 분 손! 내 딸이 맞다 하시는 분 손! 오하나 이사님 매일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미안하지만 한번 말할 때 제발 좀 알아들어 주겠니 아들아 엄마 성대결절 걸리겠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608님 무뚝뚝한 성격이라 살갑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해서 고맙고 너무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4966님 힘든 내색 안 하고 늘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남편 말은 안 해도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오늘도 힘내고 우리 좀 더 파이팅하자 라고 좀 더 파이팅하자 요게 가장 핵심인가요? 5247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7943 뒷번호 쓰시는 분 제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오늘도 아빠 힘낸다. 자영업 시작한 지 두 달째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 해피하기 위해서 아빠 오늘도 더 열심히 뛰어볼게. 사랑해!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뭐 이런저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건강하자 이런 얘기들인 것 같네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화 숫자들이에요. 말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5106 쓰시는 분, 오늘 이상하게 일찍 나가고 싶더라니 생각보다 길이 막혀서 출근 시간에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평소대로 나왔으면 지각했을 뻔. 나름 럭키비키인가요? 뒷번호 7483 쓰시는 분, 솜씨 좋은 동생이 만들어준 새우장에 아침 밥 한 그릇을 뚝 했네요. 요즘 입맛이 통 없었는데 어찌 알고 보내준 건지 하 덕분에 행복한 아침이에요. 뒷번호 9087 쓰시는 분, 해가 너무 쨍쨍하지 않아서 산책하기엔 더없이 좋네요. 맑은 날은 맑은 대로 좋고 흐린 날은 또 흐린 대로 좋아요. 모두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김도향 피처링 울랄라 세션 마이 라이프 테이의 멋진 인생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이소은 3주만 사귀어봐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도로 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을 노면 홈이라고 합니다. 해빙기나 이런철에 관계 당국에서 이런 도로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요. 노면 홈은 미리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다큐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조커 업쇼버가 파손되거나 타이어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타이어 내부가 파손된 상태로 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파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노면 홈에 맞았을 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등 또 다른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급격한 진로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통과한 뒤에 타이어 등 자동차의 상태를 살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아,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1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며칠 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원에 갔는데 바닥 분수가 있는 그쪽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운 좋게 벤치에 합석했는데요. 옆에 꼬마들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치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기분으로 한참을 들었습니다. 한 서너 살 정도? 두 꼬마가 부지런히 주고받는 대화는 땅에 개미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나름 자기 주장을 할 때와 또 상대의 얘기를 들을 때의 톤이 다른 거예요. 직접 봤다는 주장과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보이고 의혹에 앞서는 상대 꼬마도 진지하고요. 결말이 궁금하지 않나요?